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지랑이 아물거리는 화창한 봄날인데요. 화사한 봄꽃들이 앞다투어 피면서 우리 마음속의 행복의 꽃도 망울을 터치고 있습니다. 하다면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행복은 지금 곁에 있는 이들을 아끼고 지금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은 내 곁을 지켜주는 이들,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나눔의 장 속에서 보다 큰 행복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노래 봄과 함께 온 사람을 감상하면서 자그마한 행복이라도 선뜻 나누면 누구에게나 큰 행복으로 될 수 있다는 나눔의 행복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가끔 아침 일찍 깨어나 창을 열면 산들산들 불어드는 봄바람도 하루의 경쾌한 시작을 일깨우는 듯합니다. 새들의 지저귐, 햇빛이 어루쓰는 나무 잎사귀도 유심히 마음속에 담아본다면 우리의 행복지수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행복은 사실 일상에서 매 하나하나의 고마운 순간이 모인 것입니다. 왕청년 왕청진이 살고 있는 진성진 아버님은 80고령이지만 매일 노인협회에 나가서 회원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충실하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시면서 협회의 모든 동년배 분들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작은 행복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맛단맛 다 담긴 우리의 삶에 서로리에 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들, 또 함께 나누려는 이들은 고달픔을 덜어주는 비타민이며 더없이 소중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연결시에 살고 있는 박화연 씨는 얼마 전 가족끼리 축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현장에서 함께 열광했던 순간순간이 지금 돌이켜보면 더없이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고향의 축구팬들이 연변팀을 성원해주고 지지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품 축구장 이사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조련찮은 인연으로 만나 만들어진 가족. 가족이란 식구들이 한 지붕 아래서 어울려 서로 간의 끈끈한 유대를 더 확인하고 서로 큰 힘을 주고받는 따뜻한 삶의 현장입니다. 훈천시에 살고 있는 박경구 씨는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면서 노래 필승연별을 요청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감상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시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박춘삼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몸은 비록 이국 타향에 있어도 정든 고향과 가족은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박춘삼 씨는 아내 최경실 씨와 함께했던 진

나날을 그리면서 노래를 요청해봤습니다. 서로의 사랑 하나만 믿고 지금까지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아내와 함께 이 노래를 들을 수 없어 한스럽다는 박춘삼 씨. 하루빨리 귀향해 아내와 행복한 생활을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연별의 꾀꼴새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생담을 음악으로 풀어보고 음미해보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구축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또 값지다고 생각되는 것이란 아마도 행복밖에 없는 듯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로 된다고 했습니다. 행복도 아마 그런가 봅니다. 소소한 행복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나누려 한다면 애싹이 나중에 우거진 숲을 이루듯 크나큰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이 더 순탄하고 행복한 생활을 갖고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다들 어린 동물이나 아기 동영상을 보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미소를 짓게 되실 텐데요. 실제로 귀여운 동물을 보면 우리 뇌에서는 1초도 안 돼 일명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하죠.

생각하거나 판단할 겨를이 없이 덜 봐줘야 한다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귀여움에 대한 이런 무조건적인 반응은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라고 하고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어릴 때 귀여운 건 이런 본능, 돌봐주고 싶다는 마음과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진화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사람이 특이한 건 다른 동물에 비해 아기 때 귀여움이 평생 유지된다는 거죠. 이건 아마도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면서 함께 해왔기 때문에 또 서로 돌봐주길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더 귀여워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곁에 있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면 말이죠. 그래요. 오늘도 우리 가족분들 네, 조금 더 귀여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여우면 사랑을 좀 더 받겠죠? 오늘도 사랑 팡팡 받는 그런 날 되시길 바라봅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노래 진또배기 듣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은 우리 가족분들이 좀 더 귀여웠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영거리님께서 정말 귀여운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뽀잉뽀잉 사랑해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귀여운 모습에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가족분들도 오늘 더 귀엽고 더 사랑스럽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원무님께서 우리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선배님들 사랑합니다. 그래요. 언제나 이런 사랑 표현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최원무님 오늘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향기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영거리님께서 참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그동안 중의학 공부로 시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모멘트도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의학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네, 올리셨던데요. 저는 네, 알 수 없는 그런 지식 분야더라고요. 그래요. 예전에 보니까 필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공부도 이렇게 하시고 정말 네, 이렇게 노년을 알차게 보내시는 모습 참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안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모두들 잘 계셨죠? 특히 우리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여러분들의 사랑에 화사하게 장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성공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귀여움은 누군가의 사랑을 이끌어내고 누군가의 돌봄을 이끌어내기 위한 진화의 결과라는 이런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그래요, 이 귀엽다는 인상은 몸에 비해 큰 머리, 또 통통한 뺨, 튀어나온 이마, 작은 코와 입, 둥글둥글한 몸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비교적 이런 특성이 오래 유지된다는 게 특이한 점이라고 하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서로서로 잘 돌봐주면서 오래오래 함께하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추측해보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귀여워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성클럽과 함께 귀여움이 콕콕 묻어나는 그런 한 시간이길 바라봅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현순복 작가님의 글 엄마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니어성클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현국화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순복 작가님의 글입니다. 엄마, 어떤 내용인지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엄마 현순복. 같은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쳐도는 어느 날 아침, 나는 잠을 덜 깬 채 남편이 아침상을 차리는 소리를 들으며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다. 문득 60여 년 전에 나를 낳고 미역국이 먹고 싶어 울었다던 엄마의 말씀이 떠올랐다. 여덟 번의 산통과 해산 후 사흘도 쉬지 못했다던 엄마의 고생스러웠던 지난 날들. 미처 귀를 기울여 주지 못한 토막 이야기들이 미역국 향과 함께 코끝을 찡하게 한다. 나는 결혼 후 몇 해가 지나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 여기저기 병원 문을 두드렸다. 하루는 엄마가 싸늘한 내 손을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다. 애가 없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자식이 없으면 그 한 가지 속만 썩이지만 있으면 끝도 없이 속을 썩여야 하느리라. 평생 자식들에게 목소리 한 번 높인 적 없는, 심지어 딸들에게 설거지 한 번 시키지 않은 엄마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씀에 나는 적이 놀랐다. 아이를 간절히 바라던 나로서는 엄마의 그 말씀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자신은 그 힘든 세월에도 아들 넷, 딸 넷을 낳아 키우시고 나보고는 너무 애쓰지 말라는 엄마가 무정하고 원망스럽기만 했다. 나의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는 담담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쳐다봤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더니 가난한 살림에 자식을 키우며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으셨으면 칠순이 되는 한 생을 자식 사랑에 쏟아오신 엄마의 입에서 저런 말씀이 흘러나올까 싶기도 했다. 집안에서 일곱째인 내 기억 속엔 엄마가 한가로이 주무시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 온 집 식구가 잠자리에 들 때면 엄마는 바느질을 시작하셨다. 식구들의 해진 옷이며 구멍난 양말, 장갑들을 꿰맬 시간이다. 밤중에 간혹 잠에서 깨어보면 엄마는 여전히 바느질을 하고 계셨다. 희미한 등불 밑이라 바늘에 자수 손이 찔렸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옷들의 임자가 성질이 못 돼서 바느질이 잘 안 된다고 우스개로 말씀하셨다.

지난 세기 50년대 중반에 동생들을 돌보느라 학교를 늦게 다닌 큰언니, 3살 터울인 둘째언니, 그 아래로 큰오빠, 이렇게 셋이 함께 집에서 200여리나 떨어진 설안중학교에서 초고중을 다니게 됐다. 경사였지만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엄마는 궁여지책으로 큰언니를 중퇴시켜 집일을 돕게 했다. 큰언니는 울며 불며 집에 오긴 했지만 자리에 누워 반년이나 앓았다. 큰언니를 달랠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던 엄마는 큰언니에게 손재봉기를 사줬고 거기에 재미를 붙인 큰언니는 차츰 자리를 덜고 일어났다. 그쯤 고중을 다니던 큰오빠는 부모와 상의도 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암록강을 건너가서 집안의 큰 그림자를 드리웠다. 다행히 얼마 안 지나 돌아왔으나 집안의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다.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한 와중에도 둘째 언니는 착실히 공부해 연변 농학원에 입학했다. 전향에서 그때까지 대학생이 두 번째로 낮았다며 모두가 경사스러워했으니 우리 부모님 마음이야 오죽했으랴. 겨울에 부모님은 당시 합작사에 한 컬레밖에 없는 솜 신발을 둘째 언니한테 사보냈는데 둘째 언니가 바꿔보니 글쎄 맷짝이었다. 맙소사, 겨울인지라 신지 않을 수도 없었다. 둘째 언니는 일요일마다 여는 무도회에 차마 그런 신발을 신고 나서기 구차해서 한 번도 참가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언니는 언니대로 엄마와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다고 한다. 셋째 오빠는 링근에 소문난 씨름꾼이자 이름난 싸움 대장이기도 했다. 걸핏하면 남의 집 아이들을 때려놓아 엄마가 가서 사과를 해야 했고 동네에서 자주 무리 싸움을 벌려 사흘이 멀다 하게 송사가 들어와 부모님의 머리를 많이 아프게 했다. 셋째 언니는 두 돌이 지나서부터 제대로 먹지 못해 야윈대다 설사까지 하면서 시름시름 앓았다.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지만 나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목 힘이 빠져 머리도 들지 못했다. 엄마는 두 돌이 지난 셋째 언니를 집에 혼자 두고 논기음을 매러 가야 했다. 아이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일하는 내내 가슴을 허비는 아픔을 참아야 했다. 해가 질 무렵 집에 돌아와 보니 애가 똥물을 질벅히 싸놓고 잠들어 있었는데 그 뒤로 무사했다고 한다. 엄마는 42세에 마지막으로 남녀 쌍둥이를 낳았다. 그런데 7일 만에 여동생은 죽고 남동생만 살았는데 걸음마를 탈 무렵에 당시 유행됐던 소아마비증에 걸렸다. 엄마는 매일마다 남동생을 업고 7, 8리에 있는 의사한테 찾아가서 꼬박 석 달간 침을 마쳤다. 당시 마을에서 촌장직을 맡으셨던 아버지는 주변 마을까지 누비면서 남들이 괴짜 깊숙이 감춰뒀던 귀한 약재를 포함해 아이에게 좋다는 약을 죄다 구해왔다. 어느 약이 효험을 받는지 막내의 다리는 기적처럼 나았고 다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 그런 막내가 글쎄 나이 마흔에 병으로 앓다가 형제 자매들 중 제일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났다. 당시 자식을 앞세운 엄마의 심정이 오죽했을까? 우리가 자랄 때 엄마는 자식들에게 웬만해서 화도 내지 않으셨고 매는 더더욱 대는 법이 없었다. 엄마는 밖에서 사업하는 아버지 대신 집일을 홀로 떠안고 8명의 자녀를 사랑과 인내로 품어줬다. 엄마는 늘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외우셨다. 내가 세상 물정을 알아갈 즈음 나의 눈에 비친 엄마의 모습은
이미 늙은이였다. 손꼽아 보면 당시 엄마 나이가 고작 40대 중반에 불과했는데 말이다.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그랬을까. 넉넉하지 못했던 그 세월에 엄마는 어떻게 그 여린 몸을 지탱하셨을까. 그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가슴에 담고 사셨을까. 엄마를 떠올리니 자꾸 눈물이 차오른다. 주방에서 남편이 아침을 먹으라고 부른다. 햇살이 집안에 흘러들며 식탁을 어루만진다. 특별한 아침을 맞이하며 나는 지금의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현순복 작가님의 글 엄마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그리고 김성공님께서 세상에 하나뿐인 어머니 사랑 팔남매 아니라 여덟 명 자식도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금만금 죽어도 살 수 없는 엄마의 사랑입니다. 저도 저의 엄마를 생각하며 아나운서의 감동 랑송에 가슴이 짠합니다. 엄마라는 이런 화제는 늘 그런 것 같아요. 금방 현순복 작가님의 작품에 이어서 이 노래 엄마를 듣는데도 가슴이 너무 뭉클해 나더라고요. 오늘도 세상 모든 엄마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 박정홈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보홈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남은 시간에는 노래 몇 수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는 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요 몇 곡 듣고 왔는데요. 리란의 행복의 길, 그리고 류철석 가수의 거무줄 같은 인생, 그리고 송경철 가수의 노래, 이렇게 세 곡을 듣고 왔는데요. 그래요, 신나는 노래와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네요. 구련옥 가수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현준맘님, 그리고 마동천국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향기님께서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래요,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시간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장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넉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배운 싸움의 기술은 이런 것이다. 진심을 담아 빠르게 사과하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입으로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하기.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려 어떨지 언급하고 공감하기. 누군가와 같이 살아보는 경험을 거치고서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네, 부부뿐만이 아닙니다. 친구, 가족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막상 싸울 때는 내 입장만을 생각하며 목소리를 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잠깐 사이에 틈이 생겨납니다. 싸움이 벌어진 순간 나를 잠시 내려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돌이켜보고 공감하기, 인정하기, 그리고 빠르게 사과하기. 이것이 바로 잘 싸우는 법이 아닐까요? 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오늘의 좋은 글 공유 시간에서는 어떤 삶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정성숙 님의 숙이 엄마의 마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마음 정성수. 어느새 딸애가 고중 1학년생이 됐다. 요즘 나에겐 딸의 사춘기가 큰 과제로 다가왔다. 많은 어머니들이 고민하듯 나도 사춘기 딸애에게 무엇을 해주면 도움이 될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산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이 해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라고 믿고 싶으나 그래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든다. 세상에 어느 부모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려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부모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다. 내가 어릴 적 부모님한테서 받은 사랑을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는 그 방식이 너무나 다르다. 소학교 때 일이다. 내가 한 번은 최우수 상장을 받고 날아갈 듯 기뻐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에게 자랑을 했다. 그런데 엄마는 얼굴에 아무 표정도 띄지 않고 그저 덤덤하게 너 잘했네 라고 하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엄마의 칭찬과 포옹을 기대했는데 말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엄마는 생활고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할 여력이 없었다. 어릴 때 엄마한테 서운한 마음이 자주 들었는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외로움이 차오를 때가 수도 없이 많았다. 하여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랑을 받았던 순간보다 걸러지지 않은 부모님의 감정들을 받아내느라 힘겨웠던 기억이 더 많았다. 이런 나이기에 내 아이한테만은 그런 경험을 주지 않으려고 더 모지름을 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껴야 하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했다. 요즘 사춘기 아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부모들을 주위에서 심심찮게 본다. 나는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잦은 만남과 교류를 가진다.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 지나온 사람들에게 경험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챙겨보면서 아이의 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누군가 그랬다. 아이의 방황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도 결국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에 달려있다고. 어린 시절의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현재의 문제점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형성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딸에겐 아낌없이 사랑을 주어야겠다는 다짐이 더 확고하게 섰다.

어떻게 사랑을 줄까 고민하다가 불현듯 내가 어려서 받지 못한 부분을 딸에게 제일 먼저 채워둬야겠다고 판단됐다. 어릴 적 나는 엄마가 내 딸아 사랑해. 우리 딸이 어쩜 이렇게 고울까?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예뻐 라고 말해주기를. 아버지가 우리 딸 참 장하다 세상에서 최고다 라고 칭찬해주기를 바랐다. 하여 나는 딸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해줌으로써

써 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딸애를 키우면서 관찰해보니 아이는 자기가 말했을 때 엄마가 즉각 반응해주면 좋아했다. 아이의 속마음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때는 아이의 부름을 듣고도 그래 엄마가 이것만 마저 하고 갈게 좀만 기다려 라고 하기가 일쑤였다. 아이는 몇 분을 기다리다가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외친다. 엄마 빨리 와. 나는 하던 일이 끝나지 않아 즉각 아이한테 가지 않았는데 딸애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좀만 기다려라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인내심을 잃은 날에는 아이에게 짜증을 내거나 체벌을 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질없는 행동이었다. 내가 어릴 적에 듣고 싶었던 말, 받고 싶었던 눈빛, 안기고 싶었던 품, 내가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위로의 말, 그리고 내가 머뭇거릴 때 기다려주는 마음. 내가 원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무탈하게 자랐다. 표현이 서투르고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싶은 리오는 사랑이 가장 강렬한 본능이기 때문이리라.

방법은 다양하다. 하루에 50번씩 사랑한다고 말하기, 하루에 100번씩 포옹해주기, 아침에 헤어질 때 뽀뽀 5번 해주기 등이다. 그리고 딸애가 길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무언가에 꽂혀 물끄러미 바라볼 때 10분 기다려주기, 약속 시간 바로 전에 재촉하지 않고 미리미리 귀띔해주기, 바지에 실수했을 때 심호흡 10번 하고 말하기 등 특정한 상황에 따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아이한테 매일마다 우리 공주님 사랑해 라고 하며 두 팔 벌려 가슴에 꼭 안아준다. 아이가 학교 갈 때 문어구에 서서 얼굴에 뽀뽀를 해주며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고, 하학회 돌아올 때 역시 문어구에 서서 얼굴에 뽀뽀를 해주며 맞아준다. 딸애가 어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눈빛 교환하기, 손바닥 마주치기, 윙크하기, 애칭 부르기, 손편지 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쁨을 산다.

요즘 딸에는 편지에서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심심히 느낀다고 자주 말한다.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내 마음이 훈훈해 난다. 이에 나도 피를 들어 딸에 한 대 답장을 보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의 인생은 두 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건 너가 태어나기 전과 너가 태어난 후란다. 전 부모가 된다는 것은 너를 키우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터득해가면서 무르익는 거였어. 그 과정에서 엄마는 불쌍하고 아픈 엄마의 어린 시절도 만나고 또 사람은 아파도 혼자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과 힘들어도 혼자서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 엄마가 그동안 너를 아프게 한 게 있다면 그건 너가 미워서가 아니라 엄마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엄마 자신의 힘겨움 때문이었어. 엄마는 늘 너에게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 엄마 자신을 찾는 여행을 시켜준 존재가 바로 너니까. 너가 너의 인생을 여행할 때 때론 힘들어 울게 된다면 엄마는 곁에서 말없이 함께 울어주는 그런 친구이고 싶구나. 너와 나, 우리 둘 사이에 따뜻한 햇볕도 내리쬐게 하고 신선한 바람도 지나가게 하고 아름다운 풀꽃도 피어나게 하자꾸나. 너의 웃음이 세상을 환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 사랑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딸아, 요즘 많이 힘들지? 아침 일찍 깨어나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구나. 엄마는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어도 열심히 해내려는 마음에 감동했어. 요즘 학교에서 혹시 무슨 상황에 부딪힌 건 아니지? 소심 가득한 우리 딸 얼굴 보면서 엄마가 많이 걱정돼서 그래. 혹시 친구 사이 문제인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돼. 너한테 언제나 든든한 뒷심이 되어줄게.

끈끈한 가족 예를 자랑하며 딸의 성장을 지켜보는 요즘 나는 전례 없는 사명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엄마로서의 마음 공부도 하면서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네, 정성숙님의 속이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네, 같은 엄마로서 아이한테 사랑 표현이 적었구나 하는 아이에 대한 미안한 감이 드네요. 네, 애들한테도 사랑을 자주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잘했다고 칭찬해주기, 응원해주기, 포옹해주기. 네, 씩씩한 우리 아이를 위해 노력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네, 아이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랑 표달법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화이팅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미향님의 글을 구슬이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른이 아니어도 괜찮아.

어른이 아니어도 괜찮아. 김미향. 어느 날 대학교 때의 숙소장이자 친하게 지냈던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회사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다. 친구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일한 것만큼 본인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연말 고과도 띵가띵가 노는 기타 동료들에 비해서 낮게 받는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든다면서 이직을 고민한다고 얘기했다. 그런 친구에게 난 그럼 이직을 고민할 게 아니라 상사한테 한번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되물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 한번 얘기라도 해보라고. 일도 더 많이 하고 성과도 더 많이 냈는데 왜 이런 평가를 줬는지 한번 따져보라고. 그 상사도 본인만의 평가 기준이 있을 거고 만약 그 기준의 합리성을 내가 인정할 수 있으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고치면 되는 거고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자 친구는 나에게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던졌다. 넌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공평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생각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난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우를 받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그렇구나. 근데 내가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느낀 건데 너는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대학교에 다닐 때도 내가 너희들보다 나이가 어린 데다가 혼자 외지에서 왔다고 너랑 다른 애들이 나 많이 챙겨줬잖아.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좋은 선배랑 상사들을 만나서 꽤나 즐겁게 일해왔던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넌 네 원칙이나 규정 같은 걸 어김없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쭉 살아온 것 같다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난 네가 늘 애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너의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준다는 생각이 들어. 너도 이제 서른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야, 난 결혼해서 애도 낳았고 이미 아줌마가 다 됐거든. 아직 결혼도 안 한 네가 나한테 애 같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친구가 너무 우울해하면서 말하는 게 느껴져서 난 그냥 농담조로 얘기했다. 근데 너도 나랑 똑같이 직장생활을 7년 정도 했는데 아직도 직장생활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지금까지 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공평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랑 쭉 함께 일해왔다는 거잖아. 그건 정말 엄청난 행운이야. 사실 난 직장 생활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거든. 친구의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 난 인복이 참 많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첫 직장에 입사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를 때에도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돼? 라고 말하는 선배나 상사는 없었고 오히려 다들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배워가면서 하면 돼요. 라고 말해주면서 믿고 기다려줬다. 직장 생활이 이젠 7년차인데도 뭔가 실수를 하면 화내면서 뭐라 하지 않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봐요 라고 건의를 주는 인생 선배 같은 좋은 분이랑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친구의 얘기를 듣다 보니 직장 생활에서 내 원칙을 지키면서 공평성을 추구하고 불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남들에게는 어른스럽지 못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다. 그리고 친구는 계속해서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대학교 때 이야기를 해줬다. 대학교 때 학교에서 매년마다 집이 가난한 애들한테 보조금을 줬었잖아. 그건 본인이 신청하는 거였는데 내가 너한테 넌 소수민족이고 한부모 가정이어서 추가 점수도 많으니 적어도 3등급은 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때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아마 필요 없다고 그랬겠지? 아니, 네가 그랬어. 정말 집이 가난해서 학교 근처 식당에서 한겨울에 양파 까고 계란 껍질 까면서 3시간에 5원을 버는 애들도 있는데 쉬는 날 하루 종일 숙소에 누워서 예능만 보고 학업에도 걔들만큼 목숨 걸고 장학금을 쟁취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네가 그걸 신청하는 건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주말마다 쇼핑이나 하면서 굳이 보조금 신청하는 애들은 정말 본질이 나쁜 거라고. 그 이후로 넌 정말 4년 동안 걔들이랑은 말도 안 섞더라고. 그런 널 보면서 난 많은 생각이 들었어. 넌 어떻게 이 생각을 곧이곧대로 얘기하고 싫은 사람은 칼같이 잘라내면서 살 수 있지? 대학 생활도 어쩌면 작은 사회 생활인데 어떻게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하나의 잣대로만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난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넌 아마 크게 된통 당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우리 숙소 6명 중에서 오히려 네가 사회생활을 제일 무난하게 잘하고 있어서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 그 뒤에도 친구는 수많은 얘기를 했으나 결론적으론 적어도 넌 우리 같은 어른이 되지 말고 내가 지키려는 신념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사실 난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다. 내가 직장에서 어류광 부리면서 맨날 농땡이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맡은 바위를 제대로 안 해서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상사랑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싸우는 것도 아닌데 단지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아닌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직장이 정상인지도 잘 모르겠다. 만약 그런 게 정상적인 어른의 모습이라면 난 쭉 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 후배들에게는 더 어른스럽지 못한 직장 문화를 물려주고 싶다.

네, 김미향님의 글을 고스림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른이 아니어도 괜찮아.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좋은 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올해 계획해온 목표들을 얼마나 완성하셨나요? 네, 저의 작은 목표 중 하나는 책을 읽으며 밑줄을 긋고 시간은 좀 걸려도 노트에 글을 따라 쓰는 나만의 독서 명상 시간을 매달마다 갖는 것입니다. 네, 비록 계획은 아주 버젓하게 세워놨지만 네,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죠. 네, 그래도 견지해 보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올해가 끝날 즈음엔 독서 노트도 쌓이고 독서 명상을 하며 가졌던 내면의 이야기들도 작업이 쌓여 있겠죠. 상상만으로도 흐뭇하네요. 네, 여러분들이 올해 계획은 진척이 잘 돼가고 있는 거죠? 네, 오늘도 가슴에 따뜻함을 주는 책 한 권으로 풍족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련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뉴스입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를 맞아 우리 성의 신소재 산업이 강력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1사분기 여러 신소재 기업이 리어니어 핵심 기술을 돌파했고 해외 주문도 잇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생산 라인에 이르고 또 국내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은 막강한 과학 기술력으로 에너지를 부여하고 신소재 산업의 고지를 확고히 구축해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할빈과우 반도체 그룹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2인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의 최신 검사 데이터에 따르면 총 두께 편차는 1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며 표면은 원자 수준의 평활도를 달성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큰 크기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는 가공 난이도가 매우 높고 귤열이나 가장자리 파손이 쉽게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량산이 가능한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기술의 함금량은 곧 시장 경쟁력입니다. 올 1사분기 기업 생산액은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판매액은 20% 이상 늘었으며 주문은 이미 하반기까지 찬 상태입니다. 이 밖에 우리 성의 신소재 기업들은 세계 첨단 시장 진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빈강화유리연구원이 연구개발한 복합재료 통신 탑 자재가 최근 유럽연합 인증을 성공적으로 획득했습니다. 탑의 무게는 철강 탑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산악지역이나 편벽한 지역에서도 마치 블록 쌓기처럼 신속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수명 주기에 걸쳐 부식에 강하고 유지보수가 필요 없어 이미 해외 첨단 통신 인프라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1사분기 룡강 신소재 산업 현장에서도 련이은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북경합금 중후판 공장의 1사분기 생산량이 5% 증가하며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60%에 달했고 할빈동창 보윤의 1사분기 생산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늘었습니다. 과학적인 계획, 풍부한 자원, 광활한 시장, 우수한 산업 생

경영 방식을 풍부히 하며 새로운 문화 관광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가급 관광 레저거리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3기 첫 개발 구역이 참신한 모습으로 공개됐습니다. 중서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가 100년 역사 거리를 새로운 인기 장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2025에서 2026년 빙설 시즌 동안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 거리는 연인원 45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전년 대비 85%의 성장폭으로 중앙대가의 인기를 바싹 뒤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학강에서는 꼬치 가게들이 천개 가게, 천가지 맛이라 불릴 정도로 맛은 좋았지만 통일적인 도시 명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자이너들이 꼬치, 불, 별에서 시각적 의미를 끌어내 하나의 인지 가능한 푸드 언어를 완성했습니다. 이 로고가 적용된 후 9개의 음식점과 2개의 공급망 기업이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마쳤습니다. 이 로고는 지역 내 고객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로고가 새겨진 선물 세트가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으며 하루 최대 주문을 기록했고 오프라인에서는 가맹점 체인 모델을 통해 브랜드 로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극 무언에 들어서면 무수한 창의적인 형태의 동자가 거리와 골목마다에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창작의 령혼인 복복과 원원이 동극의 햇살, 허저 문화, 흑칼자섬 생태계에서 탄생했으며 이에 따라 시리즈 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의적인 변화는 각 도시가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룡강대지의 봄이 찾아와 날씨가 푸근해지면서 야간 관광을 체험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는 조명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룡강의 밤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 할빈 중동철교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붉은 저녁 노을이 하늘과 강물을 곱게 물들이며 도시의 구석구석을 장식합니다. 석양이 지평선 아래로 넘어가고 푸르스름한 밤 빛이 서서히 짙어지면서 송화강 량안에 설치된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강물 우에 빗긴 알록달록 빛의 그림자, 강 우에 화려한 성보, 빙글빙글 돌고 있는 눈꽃 모양의 대형 관람차, 천천히 움직이는 케이블카 등이 서로 어우러져 밤하늘 아래 할빈의 또 다른 매력을 그려냅니다. 강물에 빗긴 노을이 물결 따라 넘실 때는 낭만적인 풍경과는 다르게 밤이 되면 중화 바로크 거리는 마치 벚꽃 필터를 장착한 트렌디한 거리로 변신합니다. 한눈 팔단하면 저도 모르게 선녀의 뜰에 들어서서 화려한 꽃들을 감상하며 이곳의 삶의 맛을 음미하게 됩니다. 밤의 아름다움은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밤이 깊어지며 불빛을 밝힐 무렵이면 감옥사의 100년 역사 거리인 유방골목은 화려한 려정을 시작합니다. 봄이 되자 현지에서는 거리를 개조하고 업그레이드해 이곳을 도시 일상의 생생한 분위기를 몰입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인기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룡강의 밤, 도시마다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경의 소도시에서는 화려한 빛과 그림자의 향연을 체험할 수 있고 바비큐의 도시 치치할에서는 미각의 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 성내 각지에서는 기온의 상승과 함께 야간 관광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할빈시는 국제 빙설 스포츠 유명 도시를 목표로 국제 협력, 전민 건강 증진, 산업 융합 등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중 수준별 스포츠 대회 및 행사 370회 이상을 개최하고 5만 킬로미터 규모의 건강 산책로를 건설하며 19개 공공체육관의 무료 또는 저렴한 료금제 개방을 추진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올해 할빈시는 국제 스포츠 교류의 해외 활동을 전개하고 빙설 자원의 우세와 상해 협력 기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스포츠 대회, 인재, 산업, 문화, 협력을 포함한 5개 중심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회를 통한 견인, 인재 기반의 지원, 산업의 역량 강화, 문화적 정체성 형성, 상해협력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빙설 스포츠 교류 시범 플랫폼을 구축하고 할빈의 빙설 스포츠에 대한 국제적 영향력과 핵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입니다. 상해협력기구 브랜드의 스포츠 대회를 육성하고 10개의 상해협력기구 브랜드 대회 및 6가지 청소년 빙설 스포츠 대회를 기획합니다.

0: 계획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빙설 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아시아 빙설 스포츠 고수준 훈련센터 건설을 추진하며 올해 안에 빙설 분야 인재 1,000명 이상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범구의 이미지 IP를 공모하고 공식 홍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제화된 전시 창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해 할빈시는 전민 스포츠 건강 증진의 해 활동을 전개하고 전민 건강 공공서비스 체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중 다양한 수준의 각종 스포츠 대회 및 행사를 370회 이상 개최하고 할빈 마라톤, 동북 슈퍼리그 축구 대회 등 주요 대회 라인업을 조성하며 도보 건강 걷기 등 10대 대중 스포츠 행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할빈시는 빙설 종목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타성, 시와의 공동 인재 양성, 스포츠와 교육의 융합을 심층화하며 경기 스포츠 후계 인재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문화, 스포츠, 관광 상업의 심층적 융합을 주선으로 삼아 스포츠 소비의 새로운 장을 확대하고 10개의 대표 빙설 스포츠 관광 로선을 출시하며 4차례에 걸쳐 시급 야외 스포츠 목적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1: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이야기 오늘은 126번째 시간입니다. 강덕봉네 집 화장실 수도꼭지에 꽂은 호스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이 물통을 거의 채우고 있다. 손을 씻고 난 아비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를 보고 있는 안과를 부르며 거실로 나간다.
1: 만화님, 수도꼭지가 고장났어요?
2: 고장난 거 아니야. 아버지가 물을 도둑질해 쓰는 거야.
1: 네?
2: 아버지가 장에서 공짜를 좋아하는 놓친 애들을 알게 됐나 봐. 알뜰하게 살림하는 법을 많이 배웠는데 저게 그중 한 가지야.
1: 그럴 리가요.
2: 못 믿겠지.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봐.
0: 마당에 나온 아비는 잠옷바람으로 열심히 태극권을 하고 있는 강덕복의 손을 잡아끌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화장실에 들어간 아비는 가는 호수로 감아놓은 수도꼭지를 가리키며 따진다.
3: 왜 이래?
1: 와보세요.
3: 아, 왜 이래? 엄마, 이거 뭐하냐고, 이거.
1: 와봐요. 이게 뭐예요?
3: 왜?
1: 왜라뇨? 아버지 내내 자랑했잖아요. 평생 바르게 사셨고 정례로 공짜를 바라지 않으셨다고. 이게 뭐예요? 네? 수돗물 몇 방울 때문에 명성을 더럽혀야겠어요?
3: 아유, 엄마가 조식을 해서 집에 있는 돈 다 날렸는데 아끼지 않으면 되니?
1: 아니, 이 덩치가 되려 당당하네.
0: 강덕복네 집 채소 바구니를 들고 집에 들어선 강덕복이 주변을 둘러보며 코를 벌림거린다. 냄새를 따라 주방에 들어선 강덕복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고 있는 안거리 곁에 다가가 계속 벌림거린다.
2: 개코처럼 냄새 맡겨.
3: 무슨 돈으로 닭 샀어?
2: 아비 보고 달랬어요. 그만한 돈도 못 주겠어요?
3: 흥!
2: 왜 흥해요?
3: 자산계급 악습을 못 고쳐서 흥냈어. 언제나 향수하려 들어.
2: 맞아요. 비평 잘했어요. 이 식탐은 평생 못 고쳐요. 저, 방법 없어요. 이해해요?
3: 이해해달라고? 그럼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한통속이 되는 거지.
2: 진작에 한통속이 돼가지고 무슨 소리야.
3: 다시 뭐라고?
2: 아니, 안 갔어요.

0: 왜요?
1: 식탁에 마주 앉은 안걸이 닭고기국을 후루룩 소리내며 맛있게 마신다. 곁에 앉은 강닭복은 마른 만두에 짠지를 집으며 안걸이 흘겨본다.
2: 당신도 왜 쩝쩝거려? 그 시골 사람들 나쁨 습관이 아니오.
0: 닭고기국이 끝내줘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저도 모르게 입을 다시게 되네요. 전에 야단친 거 미안해요.
2: 그래서 하지 마.
0: 진짠데. 여보, 진심으로 사과해요. 제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국 한 그릇 줄게요.
2: 다시 한번 말하겠소. 그깟 닭고기국 더러워서 안 먹소. 누가 닭고기국을 못 먹어봤나? 냄새만 맡아도 미스고 닭똥내 나는 것 같소.
0: 알았어요. 싫으면 말라지 뭐. 왜 나까지 미스겁게 해요? 그런데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난 이젠 옛날의 안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2: 당신 왜 갈수록 그렇게 뻔뻔스럽소?
0: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점점 체면을 차리고 허영심에 잤어요?
1: 밥상을 치운 뒤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강덕복이 몰래 닭고기 국물을 그릇에 떠 허겁지겁 마시고 있는데 안걸이 살금살금 그 뒤로 다가간다.
0: 닭똥 맛있어요?
1: 안걸이 갑작스런 소리에 화들짝 놀란 강덕복이 그릇을 떨구며 국물을 바닥에 쏟쳐버린다. 안걸이 아까운 표정을 지으며 강덕복을 빈잔한다.
0: 이거 봐요, 이거. 헉대로 갔다가 헉 붙여온다더니.
1: 또 1년의 시간이 흐른다. 강덕복네 집. 아비가 손에 뭔가를 들고 들어서는데 책 한 묶음을 안고 어머니. 거실에서 나오던 안걸이 묻는다.
0: 손에 든 게 뭐야?
3: 글리세린이에요.
0: 왜 너한테 부탁했니?
3: 아버지가 화장실 들어가면서 글리세린 없으니까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아버지는요?
0: 아직 화장실에 있다.
3: 아직도 화장실에 있어요? 아이고, 기네스 세계 기록 창조하겠어요.
0: 겁먹은 거야. 고모부 죽음에 놀라서 그래.
1: 안걸이 소파에 다가앉아 닭자를 정리하는데 아비가 곁에 다가앉으며 말한다.
3: 사람이 늙으면 이상해져요. 전에 아버지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지금 겁먹은 거 봐요. 완전 겁쟁이 됐어요.
0: 너 아버지를 웃지 마라. 너도 늙을 때가 있고 죽음을 겁나할 때가 온다.
3: 죽음을 두려워해도 절대 저렇게 떨진 않을 거예요. 아버지 봐요. 이젠 대변도 스스로 못 봐요. 글리세린을 다 쏘고 게다가 반나절씩 걸려요. 하루 24시간 중에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 12시간은 되니 말이 돼요?
0: 고모부 죽음에 자극받아서 그래. 글쎄, 멀쩡하던 사람이 오전에 장기를 두면서 온갖 법석을 다 떨었는데 오후에 돌아가다니. 그것도 변비 때문에. 대변이 건조해서 그랬다니. 세상에. 아버진 요새 잠꼬대까지 한다. 꿈속에서도 정동무 정동무 불러. 듣는 내가 다 괴로워.
3: 나도 괴로워요. 지금은 눈만 감으면 고모부의 얼굴이 떠올라요. 예전엔 누가 마음속에 살아있다 말을 안 믿었는데 지금 고모부가 내 마음에 살아있어요.
0: 아비야, 고모부 얘기하지 마라. 아버지 괴로워하셔.
3: 나도 알아요. 내가 바보예요?
1: 아비가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강덕복이 바지를 초입으며 화장실에서 나온다.
2: 누가 널 감히 바보라 하니 간이 붕괴로구나.
4: 아이고, 러동지. 이렇게 무명하지 못해요? 바지도 올리지 않고.
2: 식구들 뿐인데 뭐. 하나 마누라고, 하나 내 딸인데 뭐가 문제야?
4: 네, 아버진 대수롭지 않겠죠. 우리처럼 점잖은 사람은 아버지처럼 거친 사람을 못 당해요.
2: 비웃지 마라. 우리처럼 거친 사람들을 너처럼 점잖은 사람들이 비우는 거 대수롭지 않다.
0: 에두 참, 아버지를 왜 노여펴?
1: 강덕복이 서재로 들어가는데 아비가 짓궂은 표정으로 무릎을 구르며 글리세린을 강덕복이 앞에 받쳐 올린다.
4: 보친 어르신, 분부하신 글리세린 서인이 가져왔습니다.
2: 어, 아, 알았다.
4: 어르신, 어? 이젠 서인한테 화 풀리셨죠?
2: 그래.
1: 강덕복이 글리세린을 받아들고 서재로 들어가자 아비가 다시 안걸의 곁으로 다가앉으며 말한다.
4: 아버지 달래기 쉽네요.
0: 누구지? 얼른 나가봐.
4: 괜찮아요, 좀 있으면 들어와요.
5: 누구 없어?
4: 없어요.
1: 이들을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덕화다. 뜻밖의 병으로 남편 정판장을 먼저 보낸 덕화의 모습이 한결 늙고 초췌해 보인다. 안거리 덕화를 마주하고 소파에 앉아 묻는다.
0: 무슨 일이에요?
2: 일 없으면 못 와. 말하는 것 좀.
0: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만 일이 있어.
1: 유난히 진지한 덕화의 말에 강덕복도 소파에 앉으며 덕화의 표정을 유심히 살핀다.
2: 무슨 일인데?
0: 이제 곧 정명이잔서 애들이 아버지 안장할 문제를 인원하자.
2: 어, 그래. 안장할 때가 됐어. 사람은 땅에 묻혀야 평안을 얻는데 나도 이제 땅속에 묻혀야지. 지하에 가서 매부를 찾아 장기도 해야지.
4: 아버지, 잠깐만요. 고모 얘기 들어요.
0: 애들이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를 한 대 묶겠다. 합장하겠다. 그럼 고모는요? 고모는 어떻게 해요?
4: 어머니, 참견 말라니까요. 고모가 얘기 끝까지 하게.
0: 그래, 그래. 계속 말해요. 어디까지 말했지? 방금 정덕무하고 왕수아를 합장한댔어요.
4: 왕수아가 누구예요?
0: 넌 왜 참견해?
4: 물어보지도 못해요.
0: 우리 보고 참견 말라더니 넌 왜 참견하는 거야?
2: 다들 입 다물어. 계속 말해봐.
0: 왕수아는 네 고모부 전처야. 사양이 친엄마.
4: 알겠어요. 계속해요, 고모.
0: 더 없다 할 말 다 했어. 정명이 두 사람 합장하겠대.
4: 그분과 고모부를 합장하면 고모는 어떻게 해요?
2: 강아비.
4: 아버지, 우린 다 공산당원이에요. 실사구시 해야죠. 이런 문제는 언젠가 부딪혀야 할 문제예요. 고모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렇죠?
0: 누가 아니래? 거북이도 아니고 천년 만년 살겠어?
4: 그러니까요. 고모부를 왕수하고 합장하면 100년 후에 고모는 어떻게 해요? 고모부하고 같이 안 있을래요?
0: 같이 있고 싶지. 꿈에도 그러고 싶지. 그래도 선착순을 따져야지. 왕수아가 네 고모부 전처고 정신의 아들 넷이나 낳았으니 왕수아가 당연히 고모부하고 같이 묻혀야지.
4: 고모, 그렇게 따지는 건 틀렸어요. 뭘 낳았는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아들을 낳았다고 그 가문의 공신이 아니고 딸을 낳았다고 그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착순대로 하는 것도 틀렸어요. 왜 그러냐? 이건 누가 고모부하고 같이 산 시간이 오랜지 따져봐야죠. 고모는 고모부하고 몇 년 살았어요?
0: 30년 됐어.
4: 30년. 그럼 왕수아는요?
0: 20년도 안 돼.
4: 봐요. 한쪽은 30년이고 한쪽은 20년이고. 일목요연하잖아요.
2: 아유, 넌 여기서 마구 참견하지 마. 무슨 허튼 소리야. 내가 뭘 알아. 이건 누가 누구하고 오래 살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야. 누가 정씨 가문에 먼저 들어왔고 누가 큰 사람이냐 하는 일이야.
0: 그럼 누가 큰 사람인데요?
2: 당연히 왕수아가 큰 사람이지. 그는 부모가 정해주고 중매인을 통해 정식으로 맞아들이고 광명성대에 정씨 가문이 들어갔어. 이건 의심할 나위 없는 사실이야.
0: 그렇게 말하면 난 정씨 가문에 몰래 들어간 거요?
2: 나,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0: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뭐, 얼켜도 그렇게 들었다는데 잡아떼겠어? 오빠한테 말해서 방법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발이 밖으로 굽네. 오빠라고? 이런 오빠가 어디 있어?
1: 애써 감정을 녹자치며 말하던 덕화가 강덕복의 말에 서러움이 북받죠. 자리에서 일어난다. 아비가 급히 다가가 덕화의 팔을 잡고 말린다.
4: 고모, 진정하세요. 앉아서 천천히 얘기해.
0: 네 아버지하고 할 말 없다.
4: 고모 가지 마세요.
1: 마음이 상한 덕화가 아비를 뿌리치고 나가버린다.

0: 거실에 남은 강덕복이 곁에서 한숨을 짓는 안걸을 탓한다.
1: 그 봐, 다 당신 탓이야.
2: 왜 나한테 덤태기 씌워요? 내가 정신의 편을 들었어요?
1: 정신의 편을 들면 어때서? 어? 누구한테 돈이 있으면 누구 편 들어야지. 아무리 내 동생이라도 양심을 어길 수는 없지.
2: 당신 그런 수작 말아요.
1: 아니, 남의 일을 의논하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흥분하? 무슨 상관인데?
2: 당연히 상관이죠.
1: 무슨 상관이요?
2: 난 부모가 지정해주고 중매꾼 소개로 결혼한 번처도 아니니까 당신하고 한데 묻히지 못할까봐 그래요. 웃어요? 웃긴 왜 웃어요?
1: 나 어찌 고맙소. 우린 내세에도 부부로 살겨. 난 당신하고 아직 실컷 못 살았어.
2: 됐어요. 우리 땅속에서도 계속 같이 살아요.
1: 좋았어.
0: 그날 저녁 왕혜양의 집 침대머리에 길이 앉은 아비가 말없이 생각에 잠겨있는다. 신문을 들고 침실에 들어선 왕혜양이 아비의 곁에 다가앉으며 묻는다.
3: 아니 왜 이래? 어? 아직도 고모니를 생각해?
4: 방법을 대달라는데 모른 척하잖아요.
3: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남들이 안 비치는 게 좋아.
4: 내가 남이에요?
3: 그 말이 아니고 무슨 일이나 다 자기가 떠맡으려고는 하지 마. 그건 안 좋아. 아주 안 좋아. 이게 자기 우점이기도 하고 계람이기도 해. 그래서 몇 번이나 손해봤어. 어? 왜 경향과 없는 섭취하지 못해?
4: 당신 내 지방 사람들은 다 이러죠. 명철 버신하면서 사회가 냉혹하다 하고 사람마다 다 당신처럼 자기하고 무관한 일은 거들떠보지 않으면 말해봐요. 이 세상이 냉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웃긴.
3: 자기량도 말이야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나 자기를 부서장에서 정의로 승진시킨 거 아주 적당히 배치했어요.
4: 그만해요. 네? 자요.
3: 아,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4: 3분만 시간 줄게요. 3분 후엔 불 꺼요.
3: 5분. 5분만.
4: 내가 3분이라면 3분인 거예요. 룡도가 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돼요? 1분.
3: 급해 마.
4: 2분.
3: 이거.
4: 3분.
0: 핸드폰을 들고 시간을 재던 아비가 바로 전등을 꺼버린다.
3: 자기도 참. 이거.
4: 아유, 아니 왜요? 왜요?
3: 아, 발가락 부딪혔어.
0: 식당. 아비가 요리를 주문해 놓고 정团장의 아들 삼양, 사양이와 마주 앉아 있다. 세 사람이 첫 잔을 부딪히고 나자 삼양이 먼저 아비를 향해 입을 연다.
5: 아비, 우리한테 무슨 일 있어?
4: 내 그 성격이 마음에 들어. 자, 자. 우리 셋이서 한 잔 더 하자. 이 술을 빌어서 다음을 기워야겠다. 자, 건배야.
0: 어느새 눈가가 촉촉이 젖어든 아비가 두 번째 잔도 시원히 굽내고는 결심한 듯 입을 연다.
4: 확실히 두 사람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야.
5: 할 말 있으면 해.
4: 아, 너네 아버지에 관한 일이야. 우리 고모부 학과 문제.
5: 그 일이 왜?
4: 왜냐고? 그 일을 우리 고모하고 의논했어?
5: 고모가 몰라? 다 알고 있잖아.
4: 난 너네가 고모한테 통지했냐고 묻는 게 아니라 고모하고 의논한 적이 있냐고 묻는 거야.
5: 우리가 사후에 다 얘기했는데 반대 안 하던데.
6: 맞소.
0: 개의치 않은 사명의 말에 사양이까지 동을 달자 아비가 울컥하는 마음을 애써 달래며 차분히 말을 시작한다.
4: 고모가 정씨 가문에 들어간 지 30년 됐지?
5: 어.
4: 고모가 너네 하는 일 반대하는 거 봤어? 고모가 너네 정씨 가문에서 뭘 주관한 적 있어? 아, 맞다. 생각났어. 주관한 적 있지. 널 도와 엘 키워줬지. 기억하지? 그 해에 고모 팔이 골절됐어. 내 색시는 연수 가고 집에 애 볼 사람이 없어서 고모가 애를 봐주겠다니 고모부가 반대했어. 그 일로 두 분이 대판 싸우기까지 했고 고모는 붕대를 감고 내내 애를 반년이나 봐줬어. 잊었어?
0: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이야기 12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염견 조선호 라디오 영화 프로그램 역재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목,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北京时间13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2: 中파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끔 아침 일찍 깨어나 창을 열면 산들산들 불어드는 봄바람도 하루의 경쾌한 시작을 일깨우는 듯합니다. 새들의 지저귐, 햇빛이 어루쓰는 나무 잎사귀도 유심히 마음속에 담아본다면 우리의 행복지수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행복은 사실 일상에서 매 하나하나의 고마운 순간이 모인 것입니다. 왕청년 왕청지에 살고 있는 진성진 아버님은 80고령이지만 매일 노인협회에 나가서 회원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충실하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시면서 협회의 모든 동년배분들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작은 행복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쓴맛 단맛 다 담긴 우리의 삶에 서로리의 해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들, 또 함께 나누려는 이들은 고달픔을 덜어주는 비타민이며 더없이 소중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연길시에 살고 있는 박화연 씨는 얼마 전 가족끼리 축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현장에서 함께 열광했던 순간순간이 지금 돌이켜보면 더없이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고향의 축구팬들이 연변팀을 성원해주고 지지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품 축구장 이사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서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박춘삼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몸은 비록 이국 타향했어도 정든 고향과 가족은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박춘삼 씨는 아내 최경실 씨와 함께했던 지난날을 그리면서 노래를 요청해봤습니다. 서로의 사랑 하나만 믿고 지금까지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아내와 함께 이 노래를 들을 수 없어 한스럽다는 박춘삼 씨. 하루빨리 귀향해 아내와 행복한 생활을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연별의 꾀꼴새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생담을 음악으로 풀어보고 음미해보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구축해가는 과정이기랍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또 값지다고 생각되는 것이란 아마도 행복밖에 없는 듯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로 된다고 했습니다. 행복도 아마 그런가 봅니다. 소소한 행복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나누려 한다면 애싹이 나중에 우거진 숲을 이루듯 크나큰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이 더 순탄하고 행복한 생활을 갖고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아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 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 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 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속담은 어떤 일이든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시련이나 고통을 맞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후에 일어날 문제나 고통을 미루기보다는 그 순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속담에서 매도란 칼이나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행위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일이 끝난 후에는 쌓였던 피로와 고통이 해소되고 결과적으로는 나무가 쓸모있게 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먼저 해결하고 나면 그만큼 마음의 부담이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는 나무를 베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장인은 언제나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 모든 나무를 가능한 한 빨리 베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루는 큰 숲을 지나면서 장인은 그 속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매우 거대하고 잘 자라 있었다. 하지만 그 나무의 가지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많아 가려져 있었고 덩치가 커서 장인에게 부담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장인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나무를 지금 당장 베어야 할까? 아니면 나중에 더 좋은 도구를 사용하여 다른 방법을 고려할까? 고민하면서 그는 결국 결정을 미루고 그 나무를 놓아두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그 숲을 지나친 장인은 그 나무가 더 자라나면서 주변 나무들까지 가리기 시작한 것을 보고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그 나무를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나무를 다시 베기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나무의 가지는 더욱 넓게 퍼져 있었고 그 나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걸렸습니다. 그날 장인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그 나무를 바로 베었으면 이렇게 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장인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을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장인은 언제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미루지 않고 바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마을의 노인이 장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무를 처음에 바로 베는 게 힘들지만 나중에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 오늘 당장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를 해결해야 한다. 그 노인의 말은 장인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장인은 매일매일 주어진 일을 즉시 해결하려 했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속담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일이 커지기 전에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해결책이 된다는 교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속담은 문제를 미루지 말고 즉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종종 어려운 문제를 마주할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미루는 동안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나중에는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초기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문제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장인의 이야기에서처럼 처음에 어려운 나무를 바로 베지 않고 미루면 그 나무가 자라면서 더 많은 가지를 퍼뜨리고 그만큼 베는 데 더 많은 시간과 힘을 들여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미루면 미룰수록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업무나 학교에서의 과제가 쌓여가면 그 부담은 점점 커지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이었을지라도
미루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지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미루지 않고 바로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처음부터 바로 해결하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속담은 어려운 선택을 피하지 말고 바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삶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이 너무 부담스러워 미루게 되면 나중에는 선택의 기회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장인의 경우 처음 나무를 베는 것을 미루었던 이유는 그 나무가 너무 크고 다루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그 나무를 처리하려 할 때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즉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효율적임을 깨달았습니다. 불확실하고 어려운 결정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 속담은 어려운 결정을 미루지 말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불확실성과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미루게 되는데 이는 결정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결정을 피하지 않고 즉시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속담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속담입니다. 일을 미루다 보면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해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일을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장인의 경우 처음에는 나무를 바로 베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를 미루는 것의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삶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미루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관계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문제를 미루면 그 문제는 커지기만 하고 결국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교훈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시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해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당장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속담은 즉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속담은 결정을 미루는 것의 위험성과 어려운 선택을 피하지 말고 즉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미루지 않고 바로 직면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큰 이점을 가져오며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프로에서는 몸의 균형을 맞추는 운동 방법을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몸의 균형을 맞추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점은 균형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발로 오래 서 있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균형은 자세, 호흡, 근육의 협응, 감각의 인지, 그리고 일상적인 움직임이 모두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매우 종합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운동을 시작할 때 근력이나 체력 향상에만 집중하시지만 실제로 몸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작은 움직임에서도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고 이는 피로 누적이나 통증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몸의 균형을 맞추는 운동은 특정 연령이나 특정 목적을 가진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필요한 기본적인 자기관리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신이 바르게 서 있다고 느끼시지만 실제로는 한쪽 어깨가 더 올라가 있거나 골반이 기울어져 있거나 체중이 한쪽 발에 더 실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오랜 시간 반복된 생활 습관과 자세에서 비롯되며 특별한 통증이 없더라도 몸 전체의 움직임에 미세한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자세를 천천히 살펴보거나 호흡을 하며 몸의 무게가 어디에 실리는지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균형 운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잘못을 찾아내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지금의 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진행되는 균형 운동은 매우 부드럽고 느린 움직임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고 큰 동작보다는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상태에서 척추를 길게 세운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이어가며 몸의 중심을 느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몸이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내쉴 때 불필요한 긴장이 풀리는 감각을 느끼다 보면 몸은 스스로 안정적인 위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조이거나 힘을 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힘을 빼는 연습이 균형을 되찾는 데 더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균형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정렬될 때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몸의 균형을 맞추는 운동에서는 발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발은 몸과 바닥을 연결하는 유일한 접점이며 이 접점이 안정될 때 몸 전체의 균형도 함께 안정됩니다.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느끼며 서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동안 무심코 사용하지 않았던 감각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발가락을 과하게 움켜쥐지 않고 발 뒤꿈치와 발 앞쪽이 고르게 바닥에 닿아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중심은 훨씬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감각은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혹은 일상적인 동작을 수행할 때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몸의 균형을 지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첫 부분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균형 운동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몸의 균형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목표가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서서히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조금 흔들렸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어제보다 안정적이라고 해서 방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날 그날의 몸 상태를 존중하며 천천히 움직이는 태도가 결국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균형을 맞추는 운동은 몸을 통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신다면 이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습관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몸의 균형을 맞추는 운동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는 몸의 중심을 느끼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중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하게 복부나 허리를 떠올리시지만 실제로 몸의 중심은 특정한 한 지점이라기보다 몸 전체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감각에 가깝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심을 잘 느끼는 사람의 움직임은 불필요한 흔들림이 적고 작은 동작에서도 안정감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중심 감각이 약한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고 동작을 멈춘 뒤에도 몸이 쉽게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균형을 맞추는 운동에서는 이 중심 감각을 깨우고 부드럽게 연결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의 중심을 느끼기 위한 운동은 복잡하거나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자세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아주 천천히 좌우로 이동해 보시면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발과 다리, 골반, 허리, 어깨가 어떤 순서로 반응하는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심을 억지로 고정하려 하기보다는 움직임 속에서도 몸이 쓰러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과정을 관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중심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이동하며 균형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하게 되십니다. 또한 몸의 중심을 활용하는 데 있어 호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숨을 얕게 쉬거나 급하게 내쉬는 습관이 있는 경우 몸의 중심은 쉽게 불안정해지고 상체 위주로 긴장이 몰리게 됩니다. 반대로 호흡이 부드럽고 깊어질수록 몸의 안쪽 공간이 넓어지는 느낌이 들며 중심 역시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균형 운동을 하실 때에는 동작의 완성도보다 호흡의 흐름을 먼저 느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몸이 떠오르듯 확장되고 내쉴 때 아래로 가라앉으며 바닥과 연결된다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호흡과 함께 움직이면 몸은 스스로 가장 안정적인 경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중심 감각을 키우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좌우의 균형을 섬세하게 느끼는 연습입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한쪽을 더 많이 사용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가방을 드는 쪽, 다리를 꼬는 방향, 몸을 기댈 때 선호하는 방향 등이 반복되면서 좌우의 근육 사용에 차이가 생기고 이는 중심의 미세한 이동으로 이어집니다. 균형 운동에서는 이러한 습관을 알아차리고 양쪽을 번갈아 사용해 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던 동작을 반대 방향으로도 천천히 수행해 보시면 익숙하지 않은 감각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 낯설물 불편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몸이 새로운 균형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비교나 판단을 최소화하는 태도입니다. 어느 쪽이 더 잘 된다거나 어느 쪽이 더 부족하다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몸은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균형 운동의 목적은 완벽한 대칭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현재의 상태에서 가장 편안하고 효율적인 조화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움직임이 둔하게 느껴지거나 중심이 쉽게 흔들리더라도 그것을 문제로 규정하지 않고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몸의 중심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함께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몸의 중심을 활용하는 균형 운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 동작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물건을 들어 올릴 때, 길을 걸을 때에도 중심에서 움직인다는 감각이 생기면 몸은 훨씬 덜 피로해지고 움직임은 부드러워집니다. 이처럼 균형 운동은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삶의 움직임 전반을 바꾸는 기초가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중심 감각과 균형을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보다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몸의 균형을 맞추는 운동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렇게 길러진 균형 감각을 일상 속에서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운동 시간에는 집중해서 몸을 사용하시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예전의 습관적인 자세와 움직임으로 되돌아가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균형 운동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일상 사이의 경계를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은 특정한 동작을 할 때만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치는 몸의 기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것은 움직임의 속도를 의식적으로 늦추는 것입니다. 바쁘게 움직일수록 몸은 효율보다는 익숙함에 의존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불균형한 사용 패턴이 강화되기 쉽습니다. 반면 천천히 움직일 때에는 몸의 무게, 이동과 근육의 반응을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균형을 조정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걷는 속도를 잠시 늦추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급하게 힘을 쓰지 않고 과정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균형 감각은 일상 속에서 계속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몸은 점점 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휴식과 회복에 대한 인식입니다. 몸의 균형은 끊임없이 긴장된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긴장과 이완이 적절히 반복될 때 가장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앉거나 서서 몸의 힘을 내려놓고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운동으로 쌓은 균형 감각이 정리되고 몸에 스며드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으며 지금의 자세에서 어깨나 턱, 손에 들어간 불필요한 힘을 하나씩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회복의 순간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균형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함께 느끼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안정되면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는 몸의 균형이 신경계와 호흡 그리고 전반적인 긴장

긴장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균형을 맞추는 운동은 단순히 자세를 교정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을 돌보고 조율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임을 선택하는 태도는 삶 전반에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균형의 기준을 외부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의 움직임을 비교하거나 특정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이게 되면 몸은 다시 긴장하고 경직되기 쉽습니다. 균형은 각자의 몸 구조와 생활 환경,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매우 개인적인 상태입니다. 오늘의 몸과 어제의 몸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균형 운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균형을 맞추는 운동은 완성이라는 끝이 있는 목표가 아니라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나 컨디션, 생활의 변화에 따라 몸의 균형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으며 그때마다 다시 느끼고 조정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몸은 더욱 지혜롭게 반응하게 됩니다. 균형을 맞추는 운동을 통해 몸을 억제하거나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몸과 협력하며 함께 움직이는 관계를 만들어 가신다면 그 변화는 운동 시간을 넘어 삶 전체에 부드럽게 스며들 것입니다. 이처럼 균형 운동은 몸을 바로 세우는 기술이자 자신을 존중하는 하나의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온 힐링쉼터의 진행 정설안입니다. 네, 오늘은 연휴 후의 첫 출근인데 어땠나요? 조금은 설렜나요? 가족과의 여행, 오랜만의 휴식, 혹은 친구들과의 특별한 추억까지 연휴 동안 여러분만의 리차지 타임을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일상의 리듬을 찾아가야 하는 시간, 상큼한 플레이리스트로 오후의 무기력을 날려볼까요?

네. 대학 입시가 바야흐로 한 달이 남았습니다. 네, 이 한 달 동안 수험생들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대학교 학생 모집 규칙에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 네, 학생 모집 규칙은 수험생이 대학 입학 정보와 입학 방법을 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경로 중 하나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학교 학생 모집 규칙을 자세히 읽어봐야 하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학교 학생 모집 办公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일부 대학은 학생 모집 상담회, 캠퍼스 개방일을 집중적으로 여는데, 네, 수험생 학부모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원하는 대학의 학생 모집 정보를 파악하고 모집 판공실 교사와 대면하여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네, 대학 입시 전에 3라운드의 복습은 거의 끊임없이 문제를 풀고 대학 입시 필수 문제를 반복 훈련하는 단계인데요. 네, 이런 복습은 막바지 힘내기 단계에서 대학 입시 문제 유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적에 대한 정확한 판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3차 모의시험, 제4차 모의시험은 고중 단계에서의 마지막 두 차례 모의 시험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강하는 기회입니다. 네, 대학 입시 수험표 출력은 보통 대학 입시 일주일 전인 6월 1일경에 이루어지는데요. 네, 대학 입시 수험표는 학교에서 통일적으로 출력해 교사가 시험 전에 수험생에게 발급할 수 있으며 수험생들 스스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에 필요한 문구류는 대부분 스스로 준비하지만, 네, 지역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 2022년 하남성 대학 입시에서는 수험생에게 시험 문구를 제공하고 수험생은 시험장에 문구류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시험용품을 준비할 때 학부모와 수험생은 시험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적당한 시험용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네, 한 달만 남았는데, 네, 수험생들 모두 시험 준비를 잘하고, 네, 지금의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수험생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의 련휴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세요? 네, 지루한 일상과 비하면 저는 언제나 휴일에 100점을 줄 거예요. 네, 여행을 떠나신 분들 중에 문장을 잘 쓰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좋은 여행기를 공유해 주실 수 있다면 좋겠네요.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의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쌓인 업무에 잠깐 숨이 막힐 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커피 한 모금 마셔보세요. 지금 들려드리는 이 노래와 함께 오후 4시까지 퇴근까지 달려볼까요?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로바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이어서 로바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먼저 이들의 문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로바족의 문학은 주로 세세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이 민족의 민간 구두 문학을 말합니다. 역사 발전 과정에 로바족은 기나긴 원시 사회를 경과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학은

원시문학 색채가 짙습니다. 특히 신화는 로바족 문학에서 발전이 가장 충분하고 잘 보존되어 온 장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전지개벽의 신화, 만물기원의 신화, 인류탄생신화, 조상신화, 영웅신화 등이 각자의 체계를 형성합니다. 아홉 개의 태양이라는 작품은 전지개벽의 신화로서 세상이 생겨날 때 하늘과 땅의 혼인으로 아홉 개 태양이 태어나게 됐다는 스토리로 원시 인류의 천체 관념을 보여줍니다. 삼두신우라는 신화는 대지의 만물이 죽어간 무쇠소에 가죽과 털, 골격, 혈액, 내장이 변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로바족의 신화를 보면 인류의 기원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인류가 대지 어머니의 아들, 딸의 혼인을 통해 후대를 번식해 나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는 짧은 꼬리 원숭이가 불에 구운 음식을 먹고 변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 장편 신화 아바다니는 로바족의 저명한 조상 신화로서 수십 개 상이하면서도 서로 연관된 이야기로 구성되어서 로바족 부계시족 사회의 발전 단계에 혼인 형식, 가정 형태, 사회 관계, 생산 수준, 종교 숭배 등 상황을 전면적이고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바족의 민간 전설도 이 민족의 신화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바족의 민간 이야기 중에는 동물의 이야기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박쥐, 원숭이의 궁둥이는 왜 빨갛나 등 이야기는 복잡한 인간관계를 우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바족의 음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로바족의 음악은 성악과 기악으로 나뉩니다. 성악은 시가에 곡조가 붙여진 방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진으로 불리는 오래된 민간 곡조입니다. 이런 곡조는 각 부락에서 널리 유행하며 주로는 민족의 기원과 이주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로바족의 민간 가요는 내용에 따라서 노동가, 사랑가, 풍속가, 고사가로 나뉘고 노래체에 따라서 자르, 보리, 야리, 월 등 네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자르는 명절이나 혼례식 등 장소에서 춤을 곁들여서 찬가와 축가로 많이 쓰이고 보리체는 주가와 곡가가 등으로 생활 풍속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곡가가 곡상가 사랑가는 전통적인 곡조에 즉흥적으로 노랫말을 지어서 부릅니다. 곡조는 보통 간단하면서도 나즈막하고 느리며 리듬도 장중한 편입니다. 그리고 야리는 무당이 기도하는 곡조이고 월은 병사의 출정을 앞두고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들의 무용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로바족의 무용은 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무용 동작은 주로 동물과 새, 짐승의 형태와 동작을 모방하거나 사람들이 동물을 사냥하고 길들일 때의 즐거운 장면을 담습니다. 가을인들의 순우 무용은 바로 로바족들이 수소를 뒤쫓고 포획하고 길들이는 동작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 한 사람이 선창을 하고 남녀가 노래를 하며 춤추는 대형 집단 무용 두누도 있습니다. 이 무용은 날짐승이나 들짐승의 동작에 대한 모방도 아니고 수렵이나 농경 생활에 대한 묘사도 아닌 오히려 체조에 가까운 조형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활발하고 열렬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로바족의 무당춤인 뉴부이와 하리바는 원시 종교신앙을 보여줍니다. 힘있고 정서가 개강적이며 분위기가 엄숙한 이 무용은 로바족들의 강인한 성격과 악마에게 굴하지 않는 완강한 투쟁정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발로 장단을 맞추면서 추는 아리 단무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들의 조각예술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로바족의 조각예술과 소상예술은 나름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들은 십치나무빛, 모기향 대나무통, 논용 대나무지팡이, 남성용 나무칼집, 화살통 등 물품에 입체감이 넘치는 생동한 꽃무늬 문양을 새겨내는데
그 조각 기예가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색적인 소상은 그들의 종교 활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진흙으로 빚은 사람과 동물의 형상은 보통 대나무로 골격을 짜고 대나무 톱밥과 풀, 나무 잎을 다져낸 뒤에 소량의 진흙을 발라서 완성합니다. 머리와 사진은 보통 목죽으로 제작합니다. 일부 원목으로 조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작이 거칠어 보이지만 로바족들의 예술적 상상력과 모방력을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활쏘기 연습을 하는 로바족은 활과 화살 제작기에도 아주 대단합니다. 화살을 제작할 때 대나무의 종류와 수령을 엄선할 뿐만 아니라 두께도 고정된 규격으로 고릅니다. 활과 화살 한 세트를 제작하는데 약 20일간 소요됩니다. 로바족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용감한 사냥꾼으로 간주합니다. 용맹스러운 청년 사냥꾼은 보통 처녀들의 사모의 대상으로 됩니다. 또 어느 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이웃과 친지들은 축하의 의미로 활과 화살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이들의 대오리 공예품을 알아봅니다. 대오리로 겨룬 로바족의 공예품은 아주 유명합니다. 로바족은 어릴 때부터 이 기예를 익히는데요. 대오리로 광주리, 밧줄, 대짜리, 대바구니를 겨루며 심지어 사발, 대야, 손바구니, 우산 등도 만든다고 합니다. 로바족의 대나무 공예품은 독특하고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종류도 다양하고 정교해서 그야말로 민족 특색이 다분한 전통 수공예품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이어서 로바족의 유협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모토 몬바족 마을에서 제작된 유협도는 각 민족 간의 교류 과정에 루어위 지역에 전해졌으며 지금은 로바족의 주요한 수공예품으로 되었습니다. 이 칼은 손잡이와 도신이 버들림 모양을 하고 있어서 유협도라 이름 지어졌으며 두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챙기는 도구입니다. 실용성과 관상성, 소장 가치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민족 로바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0: 네, 파란 하늘처럼 맑은 기운 가득한 오후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힐링 쉼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 당신에게 드릴 게 없어서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김성수 작곡, 윤명문의 노래로 멋지게 살아보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꿈결에도 그리던 전 세상 찾아오니 어화둥둥 절 씨구 흥타령이 절러나네. 세월 자랑 사랑 노래 마음 건강 좋아지니 이거 가는 황혼에도 장수 힘이 넘쳐나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멋지게 살아보세. 어화둥둥 춤노래로 즐겁게 살아보세. 가는 세월 동무하여 남은 여생 빛내가니 솟아나는 샘물처럼 새 힘이 넘쳐나네. 흰머리도 금어시오 주름살도 금어시오 젊은 모습 자랑하니 우리 꿈도 날에 지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멋지게 살아보세. 어화둥둥 춤노래로 즐겁게 살아보세.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멋지게 살아보세. 어화둥둥 춤노래로 즐겁게 살아보세. 즐겁게 살아보세.

0: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김성수 작곡, 윤명문의 노래 멋지게 살아보세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 中波873千赫 调频 103.5兆赫 黑龙江 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오사 청년절을 맞아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청년 오사 메달 수상자와 신시대 청년 선봉상 수상자 대표들에게 회신을 보내 전국 여러 민족 청년들에게 명절의 축하를 전했으며 모두가 리상을 품고 분투하며 개인의 목표를 국가 발전의 큰 그림에 융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진심 어린 당부는 청년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청년이 이를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공헌하며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 려정에 청춘의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신에서 수상자들이 과학기술 혁신, 농촌진흥, 사회봉사, 국토수호 등 일선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실천과 책임으로 후회 없는 청춘을 써내려가고 있으며 신시대 중국 청년들이 자신감과 자강정신, 활기차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인 만큼 청년들이 공헌할 적기임을 강조하며 모든 청년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회신은 각계 청년들에게 큰 격려가 됐습니다. 기술인재 배선봉은 기술로 국가에 보답하겠다는 초심을 지키며 기술 련마와 능력 단련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기술로 성장하는 길을 걷도록 이끌어 제조 강국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챔피언인 무대정은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꿋꿋이 분투하며 청년들이 꿈을 향해 달리고 국가의 영광을 가져오도록 해 스포츠 강국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징기는 리상에 기반해 의술을 련마하며 청춘의 힘으로 인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으며 청화대학 교수 류정위는 양자 기술 난제를 돌파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해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우리 성의 소비시장은 활력으로 넘쳤습니다. 전성적으로 120여 차례에 달하는 소비 촉진 행사를 펼쳤고 1억 원 상당의 소비권을 발급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혜택을 돌렸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 성의 상권은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문예 공연을 펼쳤으며 트렌드 맞춤형 시장도 잇따라 개장해 쇼핑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상권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른 가운데 성내 문화 관광 풍경구 또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전성 각지 풍경구는 특색 자원을 바탕으로 봄날 관광과 놀이를 결합한 특색 코스를 선보여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료해에 따르면 수화시에서는 100만 원 상당의 료식 소비권을 배정해 인터넷 인기 미식으로 소비를 이끌었고 개서시에서는 500만 원 상당의 소비 촉진 자금을 투입해 상업무역 주체와 련동으로 할인 행사를 펼쳐 련휴 기간의 소비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요즘 전국 량곡 생산 대성인 우리 성의 개간 지역이 봄철 농번기에 잇따라 접어들고 있습니다. 삼강평원 중심부에 위치한 북대황그룹 흑룡강의 농장 유한회사에서는 142만 무 밭 파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선진적인 농업 생산 기계 장비를 투입해 녹색 고효율적인 안정 생산 및 증산 기술을 도입해 날씨가 맑고 따뜻한 유리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파종 진도를 서둘러 연간 량곡 생산의 안정과 증산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성 량곡 총 생산량은 1640억 600만 근에 달하며 16년 연속 전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10회 종로박람회가 5월 17일 할빈에서 개막할 예정입니다. 전시회가 다가옴에 따라 각 분야의 준비 작업이 신속하고 고효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능형 인공지능 고객

체육관, 중국 내 상급 지역 등 8개 주요 전시 구역으로 구성됩니다. 현재까지 46개 국가 및 지역에서 1,500여 개의 국내외 기업이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행사 기간, 흑룡강에 투자하기, 흑룡강에서 구매하기 등 국가급 및 지역 간 전문 비즈니스 행사도 동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참가자용 자원봉사자 교육은 전면적으로 완료됐으며 참가 증명서 제작도 동시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북축구 슈퍼리그가 곧 개막하는 가운데 련영, 길림, 흑룡강, 내몽골 4개 성 및 자치구에서는 축구 팬과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다양한 혜민 조치를 마련했으며 축구 팬과 관광객들은 신분증 또는 경기 티켓만 소지하면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티켓 가격은 최고 20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할빈시에서 열리는 4차례 주요 경기 전, 중, 후 3일간을 할인 혜택 기간으로 정하고 원정팀 도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내 18개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 할인 및 혜택을 제공합니다. 극지공원의 5개 주요 전시관은 3개 무료, 2개 반값 정책을 시행하고 빙설대세계 사계절 빙설관, 융창락원, 포세이돈 해양왕국의 입장권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송봉산, 금룡산, 조수호, 옥천수렵장 등 자연관광지는 무료 개방되며 태양도, 룡탑, 평산실록 등 관광지에서는 패키지 할인 및 층별 무료 입장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서시에서는 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7개 도시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A급 관광지의 첫 입장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할빈과 개서, 주변 도시들도 입장권 할인, 호텔, 료금 혜택, 음식점 할인 등 일련의 관광 혜택 정책을 동시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전 흑룡강전력거래센터와 호북전력거래센터가 친환경전력공급거래를 성공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우리 성의 친환경전력이 처음으로 화중지역에 전송됐습니다. 이전까지 우리 성의 친환경전력공급지역은 동북, 화북, 화동, 서북, 서남지역을 이미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거래량은 총 82만 킬로와트시로 그중 풍력 발전이 40만 킬로와트시, 태양광 발전이 42만 킬로와트시이며 총 10개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업과 9개 수요 기업이 거래에 참여했습니다. 친환경 전력이 화중 지역에 처음으로 진입한 것은 흑룡강성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의 빠른 성장과 특정 시간대의 소화 압력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급 패널을 확장 및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흑룡강전력거래센터에 따르면 2026년 현재 해당 센터는 전국 통일전력시장체계에 깊이 통합됐으며 누적 친환경 전력 공급 거래를 51회 조직해 총 45억 8,700만 킬로와트시의 거래량을 성사시켰습니다. 최근 성교통운수청과 성우정회사의 지도 아래 파원현 우정분사가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저곡 및 농촌지역 우편물 급송 항로를 개통했습니다. 이로써 특급 우편물, 전자상거래 소포 등 다양한 류형의 운송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현 우편처리센터에서 진동과 흑산 우정지구까지의 정확한 항공운송을 실현했습니다. 항로가 운영된 이후 드론은 현재까지 총 10여 회 비행하며 750여 킬로미터의 거리를 이동했고 약 100kg의 우편물을 배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편물과 속달 우편물의 도시 농촌 간 신속한 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정보 청사합니다. 류초농은 사무상에 마주 앉아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다.
1: 들어오게. 바쁜가?
0: 류초농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만년필 덮개를 만지작거린다. 문을 열고 사무실에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진혜화이다. 말소리 임자를 확인한 류초농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만년필 덮개를 닫아 책상에 놓고 옷맵시도 바로 하고 머리도 다듬으며 진혜화가 있는 문 쪽으로 향한다.
2: 아유, 진주이, 무슨 일로? 자자자 앉으세요. 차 가져올게요.
3: 아니 필요 없네.
1: 류 과장.
4: 혹시 들은 소식 있나?
2: 소식?
4: 무슨 소식이요?
2: 우리
4: 남편이 정직당한 데 관한 무슨 소문이라도 못 들었어?
0: 진혜화는 말을 하는 한편 슬며시 류초농의 자리에 가서 앉는다.
2: 진주임, 저 같은 하절이 무슨 소문을 들었겠어요? 아, 로석이가 성에 사업 보고 하러 갔어요. 다 압니다.
4: 그만해. 아래우로 다 자네 이목인 거 누구 몰라서? 새로 도는 소문이라도 들은 적 없어?
2: 진주임, 저 같은 하찮은 과장이 무슨 새로운 소문을 듣겠습니까? 성에서 한석이의 표현에 대해 견해가 있다고 할까요?
4: 견해? 어떤 견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2: 진주임, 그건 저도 모르죠. 근데 진주임 걱정 마세요. 한석이는 정직당했지 변직이 아닙니다.
4: 이번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2: 진주임, 안심하세요. 한석이가 승진하든 강직당하든 전 한석이를 제일 존경합니다. 한석이 인품과 처사는 100번 믿습니다.
4: 누군가?
2: 제 남편입니다. 단위에서 사과와 달걀을 줬지 않습니까? 퇴근하고 함께 가져가자고 불렀습니다.
4: 그래, 수고해.
0: 진혜화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2: 아니, 더 앉아 계시죠?
4: 아니네.
2: 아, 제가 열게요.
0: 류초농이 문을 열자 문 밖에는 류초농의 남편이 서있다.
2: 저의 남편입니다. 진주임이에요.
5: 안녕하십니까?
2: 네. 너 그럼 일 보게. 난 갈게.
5: 잡혀가세요.
2: 잘 가세요, 진주임.
0: 한목진의 집. 정사손이 한목지의 방문을 열자 놀랍게도 국방색 솜저고리까지 입은 한목지가 목벌을 안고 휠체어에 앉아있다.
6: 아, 지금 나가려고요? 생각해봤는데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건 저한테 폐를 끼칠까봐 그러죠.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지금 누군가의 손길이 제일 필요해요.
7: 그럼 기회를 줄까?
6: 응?
7: 밖에 나가 산책하자.
6: 네.
0: 한목지의 말에 종사조는 기다렸다는 듯 휠체어를 밀고 밖으로 나온다.
6: 공원이 엄청 좋더라고요. 공기 좋으면 건강해져요.
7: 멈춰. 돌아가.
0: 종사손이 나름대로 산책하기 좋은 공원으로 휠체어를 미는데 한목지가 그를 멈춰 세우고 공원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6: 어, 저죠? 어? 왜요?
7: 내 말대로 저쪽으로 가. 저기가 더 좋아.
6: 네.
0: 진혜화를 배웅하고 류초농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온 류초농의 남편은 아내의 단위에서 내준 달가를 길에서 깨지지 않도록 사이사이에 종이를 말아넣기도 하고 한알 한알씩 종이장에 싸서 자곡자곡 광조리에 담는다.
3: 자전거를 조심해서 타요. 발갈이 깨지지 않게.
8: 지름 넣으세요, 부인님. 잘 됐군. 이번 달엔 우리 집도 달걀을 먹게 됐네.
3: 꽤 크네요.
8: 그래. 아니, 방금 나간 분이 진애화요?
3: 네, 한병선의 아내죠.
8: 오, 이전보다 많이 늙었군.
3: 저마저마하게 사니까 당연히 늙죠.
8: 왜? 또 일이 생겨서?
3: 아직은 몰라요. 오해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눈치 보면서 앞질러서 태도 표시 안 하겠어요. 저번처럼 한병선이 구사일생에서 제기라도 하면 또 봉변당하잖아요.
8: 한병선이 진짜 대단하. 오르락 내리락 이게 몇 번이요?
3: 그건 진해화를 등에 업어서죠. 아님 진작에 떨어졌어요. 이전에 비판투쟁할 때 몇 사람은 한병선한테 폭력까지 발효했어요. 누군가는 손에 이렇게 굵은 몽둥이를 들고 한병선한테로 쌩 하고 뛰어갔어요. 그때 진해화는 이러고 있었는데 어디서 힘이 생긴지 꽝 하고 단번에 그 사람들 다 뿌리치고 쏜살같이 뛰어가서 한병선 앞을 이렇게 막아줬어요. 이렇게요. 몽둥이가 피아 하고 진해화를 여지없이 쳤어요. 사정없이 쳤다니까요. 진해화가 어쨌는지 알아요? 꼼짝 안 해. 서서.
8: 아니, 진짜 대단하. 그 무슨만 봐서는 귀한 마님 같았는데. 그 몫을 막네.
3: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평소 진해화는 태도가 애매모호한 것 같지만 한병선한테 말은 진짜로 목숨을 걸어요. 진해화는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렸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어. 깜짝 놀라게 한다니까요. 그때 진해화는 피범벅이 돼서 그 사람들 때려보더군요.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어요.
8: 아휴, 여보, 혹시 한병선이 진짜 무너지게 되면 태도 표시한 사람들은 당신이 한병선 줄을 탔다고 안 할까?
0: 남편의 말에 공연히 겁을 먹은 류초농은 그만 손에 쥐었던 달걀을 땅에 떨어뜨린다.
7: 어휴.
8: 아이고, 이게 뭐여? 이래서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한다지. 이거 봐, 손에 것도 떨구고 내가 할게.
3: 되겠어요?
8: 노란 자유가 엄청 크네.

0: 아유, 어떡해요.
1: 어쨌든 버리지 못하지.
0: 되겠어요?
1: 그럼.
0: 정리 가져올게요.
2: 류춘홍의 남편은 푸님을 늘어놓으며 류춘홍을 밀쳐넣고 물거품을 가져다 바닥에 놓고 두 손으로 조심스레 깨진 달걀을 조담는다.
1: 됐어.
0: 네.
1: 이름 됐어.
2: 류춘홍이 종이를 코앞에 내밀지만 류춘홍의 남편은 종이를 바를 대신 손에 묻은 달걀 흰자위를 곱보하니 탈탈 긁어넣는다. 산책이란 말로 종사선을 구슬려 밖으로 나온 한목지가 향한 곳은 바로 시 혼인 등기처다.
0: 축하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2: 종사선을 이끌고 혼인 등기처로 들어온 한목지는 두리번거리는 종사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문 입구에서 아내 대고 큰 소리로 묻는다.
5: 이 혼수석 여기서 맞습니까?
3: 아, 무슨 일이요?
5: 아, 이혼하려고요.
3: 아이고, 왜 이혼하오? 싸울 수도 있는 거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여. 이혼이 어디 그리 쉽소?
2: 한목진의 쪽으로 다가오던 사암일꾼은 텅 비어있는 한목지의 한쪽 다리를 보더니 곧 목발을 쥐고 한목지 곁에 서있는 종사존에게 시선을 돌린다.
3: 이보게 동지, 자네가 잘못했구만. 남편이 몸이 불편하면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책임을 밀어버려?
5: 아니,
3: 맞소.
2: 이때 사무상에 앉아 신문을 보던 나이 지긋한 여인이 한목재 다리를 뚫어지게 보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가 바로 등기처의 조조입니다.
3: 환자를 돌보는 게 힘들긴 하지. 헌데 알콩달콩하던 부부가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제갈 길을 간다는 건 다 이기적인 봉건 사상이오. 혁명 동지라면 서로 도와주는 정신을 발양해야지.
2: 조주임이 말이 끝나기 바쁘게 종년의 삼일꾼이 다시 입을 연다.
3: 아이고. 생각 잘하고 결정하오. 결혼 중에는 모두석 어록이 적혀있어. 모두석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요. 리호는 마구 하는 게 아니오. 사회주의 도덕에 어긋나오.
6: 제가 이혼이요?
3: 아이고, 동지, 아직 젊어서 고생을 못해봐서 의지가 박약한 것 같은데 단련 해낼 수도 있어. 혼인은 용광로와 갔어. 좋은 철을 지르내낼 수도 있고 찌꺼기를 버릴 수도 있어. 잘 생각해보. 좋은 철로 될 수 있겠어?
2: 면조포처럼 소화되는 사업일꾼과 조조임의 권고에 한목지는 할 말을 잃고 한숨만 내쉬고 종사조는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시근거리다가 얼떨결에 조주임의 말을 따라 대답을 한다.
6: 어서 좋은 철이 돼야죠.
5: 아, 저,
3: 그럼 그렇지.
5: 저,
3: 아, 리오는 계속 할 거요.
6: 안 해요, 리오는.
5: 두 번 잠시만 제 말 들어봐요. 두 번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전 한목지고 옌 종사존입니다. 빨리 이 결혼증을 취소해 주십시오.
6: 아니에요. 이혼 안 해요. 예, 이제 알았어. 이혼하려고 거짓말했죠? 다시 말할게요. 이혼 안 해요.
5: 내 말 들어, 사존아.
3: 저주해.
2: 한목지와 종사존이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종년의 사음일꾼이 조조임을 끌고 한쪽으로 간다.
5: 이건 다 널 위해서요.
3: 며칠 전에 시당이 후은가 류과장이 사람을 시켜 결혼증을 냈대요.
7: 산책하자고 해.
3: 남자가 한목지라는 것 같은데.
7: 나 안 해요.
5: 안돼. 이번에 꼭 해야 돼.
3: 아, 다시
5: 내 말 들어. 넌 아직 어리니까 집으로 가서
7: 이혼하려고 여길 데려왔죠.
3: 맞구만.
7: 나 안 해요.
3: 어떻게 할까요?
2: 조주임이 영문을 안듯 귀찮은 어조로 다시 묻는다.
3: 아, 이보기 대체 어쩔 건가?
7: 안 해요.
5: 아, 저기요.
7: 안 해요. 이보다 왔으면
5: 제
7: 어떡해요?
5: 얘기 들어보세요. 이혼은 무조건 합니다. 아, 해야 됩니다.
7: 네?
5: 빨리 수석이나 밟아주세요. 네?
7: 안 돼요.
3: 아니 잠깐. 그게 말이 돼요? 이혼이 어딜 애들 장난이요?
7: 그러니까.
3: 그리고 여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정부기관인데 응?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겠어? 어쩌면 자네 가정은 좀 특별하오. 엎어진 물이 된 이상은 남의 떡을 그만 바라보.
7: 그러게, 아내가 얼마나 좋소. 죽자 살자 이혼 안 하겠다는데 이혼설이 이젠 그만하오.
5: 아니, 그러게 아니고 부모가 결정해준 결혼입니다.
7: 뭐?
5: 다 피해자라고요. 다 애를 위해서입니다. 아직도 애라고요.
3: 아니,
5: 보세요.
3: 잠깐. 어? 저기 아내를 위해서랬지.
5: 네.
3: 둘이 이혼하면 옌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집에 가면 남들이 손가락질만 한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 남자들이라고야 어? 제공리만 하고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지.
7: 잘 됐어. 던의 눈이 뒤집히는 건 자산 계급이 허위적인 혼인관이여. 신분이 있는 집안이라 쳐도 우린 절대 무산 계급 자매를 괴롭히게 놔둘 순 없어.
3: 꼬마 동지, 걱정 마. 안 되면 불효네를 찾아가. 부녀가 해방된 지 30년도 넘는데 붉은 깃발 아래서 진세미가 쥐락펴락 할 수 없어. 잘 됐어. 자네가 진세미면 비판을 받아야 돼.
2: 두 사람이 종사손의 편에 서서 견결이 이혼을 반대하자 한목진은 조주임의 손에서 결혼증을 빼앗아 들고 휠체어를 돌려 문 밖으로 향한다. 종사손은 목발을 들고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한목지의 뒤를 따른다. 결혼 등기처를 나온 종사조는 한목지가 앉은 휠체어를 밀고 물새들이 가득한 강변 유보도로 향합니다.
6: 봤자 다들 지지해요. 저주께서 지지한다고요.
5: 바보 같기. 알려줄게. 이번만 도와주는 거야. 언젠가 후회할 거야.
6: 저를 구해줬으니까 어쨌든 후회 안 해요.
5: 구해주기. 대낮에 꿈을 꿔?
6: 양조장에 불이 났던 날 저도 불을 껐어요. 오빠가 저를 끌고 뛰쳐나가서 제가 살았어요.
5: 그 계집애가 너였어?
6: 네.
5: 아휴, 사전아 고마워할 거 없어. 딴 사람이라도 구해서 어? 보답하려는 생각 버려.
6: 보답하려는 게 아니에요.
5: 잠깐. 이 일을 아까 민정국 동지들한테 왜 말 안 했어? 얼른 다시 가자. 가서 똑똑히 말해. 내 말 들어 사조나. 내가 상한 건 내 탓이 아니야. 민정국에 보고서를 올려. 빨리 우리를 이혼시켜달라서. 그래야 너도 집에 가지. 안 그래?
6: 아니요. 나 영웅을 보살피러 왔어요. 영웅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평생 돌봐줬을 거예요.
5: 왜 이렇게도 고집불통이야?
6: 거짓불통은 무슨. 어쨌든 임무를 완수할 거예요. 나한테 무서운 척하는 거지 잘해주는 거 알아요. 평생 보살펴줄게요. 난처해하지 말아요.
2: 종사손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한목진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두 손으로 목발을 들어 땅을 구른다. 허나 한목지가 그러거나 말거나 정사조는 진지한 태도로 변함없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6: 아주머니는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물과 고기처럼 못 떨어진댔어요. 평생 보살펴주고 싶어요. 에? 언제 우리 집에 같이 갈래요?
2: 정사조이 자신의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자 한목지는 드디어 폭발한다.
5: 가겠으면 혼자 가. 난 안 가.
6: 네?
2: 그는 손에 들었던 목발을 땅바닥에 팽개치고 혼자 휠체어를 밀고 간다.
5: 종사준 학생, 결혼이 뭔지 알기나 해?
6: 아, 천천히 가요.
5: 어른이 되면 시집갈 꼴이에.
6: 아, 넘어지겠어요.
2: 그 와중에도 한목지 안전이 걱정인 종사준은 목발을 주워들고 급히 그의 뒤를 따른다. 한목진의 집. 유가가 찾아와 거실 소파에 다소곳이 앉아있다. 진혜화가 들어선다.
4: 유가야, 왔어?
8: 아주머니,
4: 앉아.
8: 네.
4: 어때? 응? 잘 보냈어? 이번에는 출장 나와서 꽤 오래 했네. 농장엔 언제 돌아가?
8: 농장장이 그랬어요. 묵지가 농장에서 다쳤기에 그를 보살피는 건 농장의 책임이라고요.
4: 돌아가서 우리 대신 농장장께 고맙다고 전해줘. 목지가 집에 온 이상 우리가 곁에서 잘 보살펴줄 거고 남을 번거롭게 안 하겠다고. 한 사람 때문에 다 폐를 끼쳐 일에 영향 주면 안 되지. 안 그래?
8: 목지는 괜찮아요?
4: 응, 괜찮아. 헌데 한동안 안정을 취해야 돼.
8: 네. 책을 샀는데요. 묵지한테 줄

0: 뭐라고요?
1: 애도 참. 왜 돈을 팔아? 농장에서 한 공에 얼마나 된다고. 잘 들어. 너 나중에 농장에서 돈 쓸 일이 아주 많아.
0: 동지, 자, 물 마셔요.
2: 진애화와 유가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종사손이 거실로 들어와 물거품을 유가 앞에 놓고 떠날려움을 하지 않고 서서 웃으며 유가를 요심히 쳐다본다. 이에 유가도 미소로 화답한다.
0: 고마워요.
1: 가서 일 봐.
0: 아.
2: 드라마 인생향연 1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진혜화와 유가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종사존이 거실로 들어와 물거품을 유가 앞에 놓고 떠날려움을 하지 않고 서서 웃으며 유가를 요심히 쳐다본다.
1: 동지, 자, 물 마셔요.
0: 이에 유가도 미소로 화답한다.
2: 고마워요.
3: 가서 일 봐. 아.
0: 종사존이 자리를 뜨자 유가가 의문스러운 눈빛으로 진혜화를 바라본다.
3: 물 마셔.
2: 네. 저 여자엔 친척이에요? 아저씨네 친척이죠?
3: 아니야.
2: 저번엔 못 봤어요.
3: 저 애는 묵지와 한방을 쏘.
2: 한방? 무슨 뜻이죠?
3: 바로 묵지의 아내야. 유가야, 뭐냐면 묵지는 돌볼 사람이 필요해. 저번에 큰 사고 날 뻔해서 우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급히 아내를 찾아줬어.
2: 그럼 언제 결혼했는데요? 나야 몰랐죠?
3: 묵지 아버지가 시당 위에 있어서 아들 결혼이라도 간단치 않아. 조직에서 정치 심사를 하고 다 조직의 배치에 따라야 해.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이제 겨우 안정됐어. 묵지도 예전과 다르고 정말
0: 진혜화는 차마 뒷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고개를 아래로 내리뜨린다. 한편 확실한 답을 얻으려는데 진혜화의 얼굴을 노러져라 쳐다보는 유가의 두 눈에 물기가 어린다. 이때 종사손이 생글거리며 사과가 든 접시를 가지고 들어오더니 유가의 옆에 앉아 사과 하나를 그의 앞에 내민다.
1: 네, 자, 사과 드세요. 사과요. 금방 씻었어요. 깎아줄게요.
0: 말없이 사과를 깎는 종사손을 요심히 쳐다보는 유가는 너무나 확실한 현실에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다.
2: 이 책을 묵지한테 전해줘요.
1: 응?
0: 유가는 꾸역꾸역 밀려오는 울음을 가까스로 참으며 자탁자 위에 놓은 책을 들어 종사존에게 건네주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나간다.
2: 묵지를 잘 부탁해요.
1: 사과 안 드세요?
0: 유가의 갑작스런 행동에 사과를 들고 선자리에 있던 종사조는 괴로운 표정을 하고 있는 진혜화에게 고개를 돌린다.
1: 아주머니, 누구예요?
0: 눈시울이 붉어진 진혜화는 대답 대신 말없이 종사조을 올려다본다. 진혜화가 대답이 없자 종사조는 고추 한목재 방으로 향한다. 책을 받아든 한목지가 말없이 종사손을 올려다본다.
4: 사람은?
1: 갔어요. 사과를 깎아줬는데 먹지도 않고 갔어요.
0: 한목지는 손에 들었던 책을 옆에 던져놓고 휠체어를 돌려 밖으로 향한다.
1: 왜 그래요? 어디 가요?
0: 이에 종사손이 급히 다가와 휠체어를 밀어준다.
4: 간지 얼마나 됐어?
1: 어딨지? 방금까지 있었는데?
4: 아래쪽으로 가.
0: 나선 한목지는 종사선을 이끌고 양쪽에 키높은 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있는 좁다란 길로 온다. 저 멀리 가방을 메고 서 있는 유가의 뒷모습이 보인다. 흐느끼고 있는 듯 어깨가 들썩이는 유가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던 한목지가 다시 휠체어 바퀴를 돌린다. 허나 한목지와 유가와의 미묘한 감정을 눈치챈 종사조는 한목지를 도와 휠체어를 밀 대신 심각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본다. 뒤에서 들리는 동정에 유가는 돌아설 듯 말 듯 망설이더니 소리가 못자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유가의 시선이 텅 비어있는 한목지의 다리 쪽에 가서 묻는다. 순간 유가는 더는 한목지의 시선을 마주할 자신이 없는 듯 두 눈을 아래로 향한다. 유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잠깐 머뭇거리던 한목지는 태연한 듯 웃는다.
4: 유가, 오랜만이야.
2: 나 잘 지내.
0: 한목지와 유가 두 사람과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서 있는 종사조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차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
4: 다음 귀성 명단에 들어갔어?
2: 아니, 아버지가 루명을 못 벗어서 난 못 돌아와.
4: 신심 가져. 아저씨의 일은 언젠간 해결될 거야. 어떤 일이 있든 자신감 가지고 앞날을 잘 계획해.
2: 괜찮아. 이젠 적응됐으니까 귀속 못해도 상관없어.
4: 이번에는 어떻게?
2: 농장장이 널 돌보라고 했어. 공우라, 공수가 있거든.
4: 그래.
2: 이젠 이럴 필요 없게 됐네.

0: 날 우리 집에서
1: 결혼했다던데. 빠르네. 잘 살고 있어?
0: 조직에서 안 뺏어. 지금 이 꼴이 됐는데 말도 오나 차는 가지. 결혼하든 누구와 하든 상관없어.
2: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지만 한쪽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종사조를 의식한 요가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을 들어 종사조를 바라본다. 한편에서 요가와 한목지를 지켜보던 종사조는 요가가 자신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손을 들어 반갑게 아는 체한다.
1: 돌아가. 감기 걸리겠어. 갈게.
2: 한목지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는 요가를 굳은 표정으로 오래도록 눈발을 마.

0: 이목진의 집. 정사손이 주방에서 팔을 다듬고 있는 정아주머니의 등 뒤에 다가서며 묻는다.
1: 아줌마 뭐예요?
2: 바다도 뭐.
1: 자, 유가 언니는 대체 누구예요? 아주머니도 친절하게 대하던데. 목주 씨도 유가를 볼 땐 이상한 표정이었어요.
0: 정아주머니의 손이 잠깐 멈칫한다.
2: 요가를 말하자면 이 집과 인연이 아주 깊지. 어릴 적부터 목지와 함께 자랐어. 후에는 또 둘이 같이 하향하고 그러다 나니 이 집에 자주 놀러 왔지. 요가는 내가 한 돼지고기 찜을 제일 좋아하거든.
0: 정아줌마의 말에 한목지와 요가 사이의 심상치 않은 관계를 눈치챈 듯 정사선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차분하다. 정사선은 얘기가 채 끝나지 않은 정아줌마를 뒤로 한 채 조방을 나와 한목지의 방으로 향한다. 열려진 한목지의 방 앞에 잠깐 멈춰서서 목발을 짚고 창가에 서 있는 한목재 뒷모습을 지켜보는 정사손의 눈앞에는 돌아서서 떠나던 유가의 뒷모습이 떠오른다. 조용히 방 가운데 들어선 정사손은 한목재가 한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움직일 줄 모르자 다시 조용히 방을 나간다. 한편 호영이네 집. 어머니는 다 기운 옷을 문가에 앉아 장작을 패고 있는 호영이에게 던져준다.
3: 다 기웠어. 좀 아껴서 입어. 좀 세어봐라. 옷에 기운 자리가 몇 곳이 되는가.
4: 엄마, 솜씨가 좋아서 남들은 몰라요.
3: 애미가 평생 키워주겠어? 이렇게 싹수 없다간 색시도 못 찾고 옷 키워줄 사람도 없어.
4: 색시를 못 찾긴요. 술탄 여자 소개해줬는데 다 눈에 안 차요.
3: 그럼 어떤 처녀가 좋아?
0: 자신의 물음에 머뭇거리는 호용을 보던 어머니는 정리하던 바느질 바구니를 놓고 호용의 코앞에 가서 쪼그리고 앉는다.
3: 자, 우리 집에 있는 유가는 마음에 들어?
0: 어머니의 말에 호용은 말없이 웃기만 한다.
3: 아쉽네. 그 선한 임자가 있대.
0: 이때 문 밖에 유가의 모습이 나타났다.

0: 와서?
1: 허용과 허용이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아른지하지만 요가는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안쪽으로 들어간다.
0: 왜 저러죠?
1: 아들과 눈빛을 주고받은 호영 어머니는 바로 요가의 뒤를 따라간다. 벽돌장을 날라 마당에 놓은 호영의 얼굴엔 웃음이 떠날 줄 모른다. 그의 눈앞에는 방금 전에 요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나눈 대화들이 떠오른다.
2: 얘야, 무슨 일이야?
3: 아주머니, 아마도 며칠 더 있어야겠어요.
2: 있어! 얼마든지 있어! 요가야, 명심해. 내가 있는 한 넘기지 못할 고비가 없어.
3: 고마워요. 근데 걱정 마세요. 빨리 이사 나갈게요.
2: 아니야, 안 그래도 돼. 앞으로는 우릴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고 싶을 때까지 있어.
3: 그건 안 되죠. 원래는 며칠만 있겠다고 했는데.
2: 애도 참, 우리와 사양하긴. 어? 우린 진작부터 널 식구로 받아들였어.
0: 엄마가 있으라면 있어. 집시 안 봐서.
2: 야, 후에도 저렇게 온변이 없어. 널 걱정해서 그래. 시름 놓고 이슬한 거야.
3: 다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배를 너무 끼쳤어요.
1: 호영이 열심히 벽돌을 나르는데 건고기 음식을 지근지근 씹으며 집안에서 마당을 내다보고 있다.
4: 여보! 네. 여보! 네. 아, 이리
5: 와. 에휴, 왜 불러요? 달가를 깨는데. 왜 그래요?
4: 저 봐. 호영이가 진짜 집을 지어주려나 봐. 여기 오래 쓸 작정이구만. 응?
5: 허나 만하죠. 호 아주머니는 며느리로 드릴 생각이에요.
4: 정말 이 마당을 저 집에서만 쓰는가?
5: 그럴까요?
4: 됐어. 들어가, 밤이다.
2: 그럼 어디 갈 거야?
3: 갈 곳이 있겠죠.
2: 정말 갈 곳이 있었으면 그동안 나와 한 침대에 비집고 있었겠어. 혹시 둘이 자니까 비좁아서 그래?
3: 아니에요.
2: 그래, 대형이 보고 마당에 집을 지으랄게. 너만 있게.
3: 그건 아니죠. 제가 이미 폐를 너무 끼쳤는데.
0: 아, 폐 끼친 게 아니요. 며칠이면 돼요. 아, 벽돌 가져올게.
1: 호영이는 말이 끝나기 바쁘게 바로 마당으로 가서 벽돌을 나르기 시작한다.
2: 실은 폭나. 방이 작긴 하지만 우셋이 있긴 충분해.
3: 고마워요.
2: 좀 쉬고 있어.
1: 호영 어머니가 자리를 두자 요가는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린다.

애써 소리를 조기며 울던 요가는 창밖을 내다본다. 열심히 벽돌을 나르는 호용이의 모습을 지켜보던 요가가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흘린다.

0: 한병선 한목지 부자가 모처럼 함께 강가에 낚시하러 나와있다.
1: 아버지, 면직 당했어요?
2: 면직 당했다니. 사업의 소여지.
1: 괜찮아요. 시골에 가면 되죠. 난 좋아요.
2: 좋다. 그런 생각은 좋은 거야.
0: 낚시질을 하고 있는 한병선과 한녹지 두 사람 옆에 있던 종사조는 한쪽에 멀쳐있는 물새들에게 먹이를 던져주며 어린애 마냥 즐거워한다. 종사조의 즐거운 웃음소리에 한병선과 한목지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려 돌아본다. 드라마 인생향연 1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3: .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4: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오사 청년절을 맞아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청년 오사 메달 수상자와 신시대 청년 선봉상 수상자 대표들에게 회신을 보내 전국 여러 민족 청년들에게 명절의 축하를 전했으며 모두가 리상을 품고 분투하며 개인의 목표를 국가 발전의 큰 그림에 융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진심 어린 당부는 청년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청년이 이를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공헌하며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 려정에 청춘의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신에서 수상자들이 과학기술 혁신, 농촌진흥, 사회봉사, 국토수호 등 일선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실천과 책임으로 후회 없는 청춘을 써내려가고 있으며 신시대 중국 청년들이 자신감과 자강정신, 활기차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인 만큼 청년들이 공헌할 적기임을 강조하며 모든 청년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회신은 각계 청년들에게 큰 격려가 됐습니다. 기술인재 배선봉은 기술로 국가에 보답하겠다는 초심을 지키며 기술 련마와 능력 단련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기술로 성장하는 길을 걷도록 이끌어 제조 강국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챔피언인 무대정은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꿋꿋이 분투하며 청년들이 꿈을 향해 달리고 국가의 영광을 가져오도록 해 스포츠 강국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징기는 리상에 기반해 의술을 련마하며 청춘의 힘으로 인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으며 청화대학 교수 류정위는 양자 기술 난제를 돌파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해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우리 성의 소비시장은 활력으로 넘쳤습니다. 전성적으로 120여 차례에 달하는 소비 촉진 행사를 펼쳤고 1억 원 상당의 소비권을 발급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혜택을 돌렸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 성의 상권은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문예 공연을 펼쳤으며 트렌드 맞춤형 시장도 잇따라 개장해 쇼핑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상권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른 가운데 성내 문화 관광 풍경구 또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전성 각지 풍경구는 특색 자원을 바탕으로 봄날 관광과 놀이를 결합한 특색 코스를 선보여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료해에 따르면 수화시에서는 100만 원 상당의 료식 소비권을 배정해 인터넷 인기 미식으로 소비를 이끌었고 개서시에서는 500만 원 상당의 소비 촉진 자금을 투입해 상업무역 주체와 련동으로 할인 행사를 펼쳐 연휴 기간의 소비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요즘 전국 량곡 생산 대성인 우리 성의 개간 지역이 봄철 농번기에 잇따라 접어들고 있습니다. 삼강평원 중심부에 위치한 북대황그룹 흑룡강의 농장 유한회사에서는 142만 무 밭 파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선진적인 농업 생산 기계 장비를 투입해 녹색 고효율적인 안정 생산 및 증산 기술을 도입해 날씨가 맑고 따뜻한 유리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파종 진도를 서둘러 연간 량곡 생산의 안정과 증산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성 량곡 총 생산량은 1640억 600만 근에 달하며 16년 연속 전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10회 종로박람회가 5월 17일 할빈에서 개막할 예정입니다. 전시회가 다가옴에 따라 각 분야의 준비 작업이 신속하고 고효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능형 인공지능 고객 서비스 차차가 전 세계 참가 업체, 바이어 및 관람객들에게 24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귀여운 외모와 강력한 기능을 겸비한 차차는 이미 공식 웹사이트와 모바일 플랫폼에 정식으로 론칭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신뢰, 협력, 공동 번영이며 전시 면적은 총 5만 5천 평방미터로 중로 협력, 국제 및 향항 오문 대항만 경제권, 중국 내 성급 지역 등 8개 주요 전시 구역으로 구성됩니다. 현재까지 46개 국가 및 지역에서 1,500여 개의 국내외 기업이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행사 기간, 흑룡강에 투자하기, 흑룡강에서 구매하기 등 국가급 및 지역 간 전문 비즈니스 행사도 동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참가자용 자원봉사자 교육은 전면적으로 완료됐으며 참가 증명서 제작도 동시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북축구 슈퍼리그가 곧 개막하는 가운데 련영, 길림, 흑룡강, 내몽골 4개 성 및 자치구에서는 축구팬과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다양한 혜민 조치를 마련했으며 축구팬과 관광객들은 신분증 또는 경기 티켓만 소지하면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티켓 가격은 최고 20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할빈시에서 열리는 4차례 주요 경기 전, 중, 후 3일간을 할인 혜택 기간으로 정하고 원정팀 도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내 18개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 할인 및 혜택을 제공합니다. 극지공원의 5개 주요 전시관은 3개 무료, 2개 반값 정책을 시행하고 빙설대세계 사계절 빙설관, 융창락원, 포세이돈 해양왕국의 입장권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송봉산, 금룡산, 조수호, 옥천수렵장 등 자연관광지는 무료 개방되며 태양도, 룡탑, 평산실록 등 관광지에서는 패키지 할인 및 층별 무료 입장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서시에서는 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7개 도시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A급 관광지의 첫 입장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할빈과 개서, 주변 도시들도 입장권 할인, 호텔, 료금 혜택, 음식점 할인 등 일련의 관광 혜택 정책을 동시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전 흑룡강전력거래센터와 호북전력거래센터가 친환경전력공급거래를 성공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우리 성의 친환경전력이 처음으로 화중지역에 전송됐습니다. 이전까지 우리 성의 친환경전력공급지역은 동북, 화북, 화동, 서북, 서남지역을 이미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거래량은 총 82만 킬로와트시로 그중 풍력발전이 40만 킬로와트시, 태양광 발전이 42만 킬로와트시이며 총 10개 신재생에너지발전기업과 9개 수요기업이 거래에 참여했습니다. 친환경전력이 화중지역에 처음으로 진입한 것은 흑룡강성이 신재생에너지설비 용량의 빠른 성장과 특정 시간대의 소화 압력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급 패널을 확장 및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흑룡강전력거래센터에 따르면 2026년 현재 해당 센터는 전국 통일전력시장체계에 깊이 통합됐으며 누적 친환경 전력 공급 거래를 51회 조직해 총 45억 8,700만 킬로와트시의 거래량을 성사시켰습니다. 최근 성교통운수청과 성우정회사의 지도 아래 파원현 우정분사가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저공 및 농촌지역 우편물 급송 항로를 개통했습니다. 이로써 특급 우편물, 전자상거래 소포 등 다양한 류형의 운송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현 우편처리센터에서 진동과 흑산 우정지구까지의 정확한 항공운송을 실현했습니다. 항로가 운영된 이후 드론은 현재까지 총 10여 회 비행하며 750여 킬로미터의 거리를 이동했고 약 100kg의 우편물을 배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편물과 속달 우편물의 도시 농촌 간 신속한 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오늘은 127번째 시간입니다. 식당. 아비가 요리를 주문해 놓고 정团장의 아들 삼양, 사양이와 마주 앉아 있다. 세 사람이 첫 잔을 부딪히고 나자 삼양이 먼저 아비를 향해 물을 연다.
1: 아비, 우리한테 무슨 일 있어?
2: 내 그 성격이 마음에 들어. 자, 자. 우리 셋이서 한 잔 더 하자. 이 술을 빌어서 남을 키워야겠다. 자, 건배야.
0: 어느새 눈가가 촉촉이 젖어든 아비가 두 번째 잔도 시원히 굽내고는 결심한 듯 입을 연다.
2: 확실히 두 사람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야.
1: 할 말 있으면 해.
2: 아, 너네 아버지에 관한 일이야. 우리 고모부 학원 문제.
1: 그 일이 왜?
2: 왜냐고? 그 일을 우리 고모하고 의논했어?
1: 고모가 몰라? 다 알고 있잖아.
2: 난 너네가 고모한테 통지했냐고 묻는 게 아니라 고모하고 의논한 적이 있냐고 묻는 거야.
1: 우리가 사후에 다 얘기했는데 반대 안 하던데.
3: 마소.
0: 개의치 않은 사명의 말에 사양이까지 동을 달자 아비가 울컥하는 마음을 애써 달래며 자본이 말을 시작한다.
2: 고모가 정씨 가문에 들어간 지 30년 됐지?
1: 어.
2: 고모가 너네 하는 일 반대하는 거 봤어? 고모가 너네 정씨 가문에서 뭘 주관한 적 있어? 아, 맞다. 생각났어. 아, 주관한 적 있지. 널 도와 애 키워줬지. 기억하지? 그 해에 고모 팔이 골절됐어. 내 색시는 연수 가고 집에 애 볼 사람이 없어서 고모가 애를 봐주겠다니 고모부가 반대했어. 그 일로 두 분이 대판 싸우기까지 했고 고모는 붕대를 감고 내내 애를 반년이나 봐줬어. 잊었어? 넌 잊었겠지만 난 안 잊었거든. 어느 한 번은 말이야, 니네 딸이 열이 나서 닌게 맞는데 고모가 성한 팔로 내 딸을 안고 꼼짝 않고 거기 앉아있는 거야. 나 위생소 앞을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어. 저 사람이 계모가 맞나? 친엄마라 해도 저 이상 더 못할 거야. 그리고 삼양 오빠, 오빠 아들은 석 달이 되기 전부터 고모가 데려다 키워줬어. 고모가 똥 오줌 받아가면서 그 애를 키운 거야. 너네 집 제 3대는 둘째 내가 스스로 키운 애 외에 고모가 안 키워준 애가 어디 있니? 고모가 그 연세에 숨도 돌릴 새 없이 너네를 위해 손자 손녀 셋을 키워줬어. 그가 불평하는 거 봤어? 너희들한테 잔소리 한 적 있어? 오늘 내가 너네 집 일을 상관하려는 거 아니야. 난 그저 마음을 툭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었어. 불공평해. 고모한테 너무 잔혹한 일이야. 그가 정신의 집에 들어온 지 30년 됐어. 로고를 마다 안고 30년을 헌신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외인이야.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 통지하고 말았어. 생각해봐. 그분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착한 사람 복 받는다고. 고모 착한 사람 맞지? 그분보다 더 착한 사람 봤어? 없어. 그런데 고모 왜 복을 못 받아?
0: 덕화를 생각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아비의 말에 사명이와 사양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군다.
3: 너희 내가 술 취한 거 못 봤다고 했지? 그렇지? 자, 내가 오늘 취하게 마실게.
4: 누나, 그만 마셔.
3: 괜찮아, 괜찮아. 많이 안 마셨어.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 갈 수 있어.
4: 조심해, 조심해.
0: 강덕봉의 집. 소리 한 것치와 나비가 삼양 사양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에 들어선다.
3: 내가 열게, 내가 열어.
4: 조심해, 조심해.
3: 괜찮아, 괜찮아.
4: 조심해.
3: 괜찮아.
4: 다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3: 괜찮아.
0: 밖에 동정이 창밖을 내다보던 안걸이 화장실 문을 두드린다.
5: 여보, 여보. 나와봐요. 아비가 취했어요.
4: 나왔어, 나왔어. 조심하, 조심하, 조심하, 조심하.
3: 괜찮다니까.
5: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0: 아비가 사명사양과 어깨동무를 하다시피 하며 집에 들어선다. 마주 나온 안걸과 강덕복이 한심한 표정으로 나무라만다.
5: 누가 이렇게 많이 마시랬어?
6: 내 아비를 나무라.
3: 괜찮아.
6: 이 개자식들이.
5: 욕은 왜 해요? 바지나 제대로 입어요.
3: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 기분 좋아요, 그렇지?
5: 침대에다 눕혀.
3: 괜찮아, 나절로 갈게.
6: 누구 사내 녀석이 여자 하나 취하게 하고 그게 무슨 재간이야?
4: 삼촌, 우리가 권한 게 아니고 누나 절로 마신 거예요.
6: 개소리.
4: 말려도 안 들었어요.
6: 걔가 바보야, 조성뱅이야. 말려도 안 들어.
5: 그만 좀 해요.
0: 아비를 부축해 침대에 눕힌 사명과 사양이 멍하니 서 있는데 강덕복이 바로 호령한다.
6: 거기 있어서 뭐하고 있어? 빨리 가서 물 떠오지 않고.
5: 내가 떠올게. 니들 몰라.
0: 안걸이 대신 물 뜨러 나가자 강덕복이 바로 두 형제를 향해 따져 묻는다.
6: 얘 술 얼마나 마셨어?
3: 얼마 안 마셨어요.
7: 삼촌 한 병은 아니고요. 한 형쯤 남았어요. 맞아. 많이 안 마셨어요.
6: 그래, 쟤 혼자 다 마셨다는 게야?
7: 우리도 마셨어요. 우리도 꽤 마셨어요.
6: 아닌데, 제 주량이 한 병 마셔도 저 정도로 안 취하는데 어느 셋이 어떻게 같이 술 마셨어?
7: 삼촌, 사실 아비가 청한다고 우리를 불렀어요.
6: 걔가 청해? 걔가 불렀어? 왜 너를 불렀는데?
7: 그건 별거 아니고요. 그저 우리 셋이 만난 지 오래됐다고, 맞지?
6: 에이. 개소리. 절대 그럴 리 없어.
3: 아버지, 욕 잘했어요. 안 쉬고 욕해요. 저 자식들 개소리 치고 있어요.
6: 뭐는?
0: 정판장의 집. 덕화가 외로이 소파에 홀로 앉아 있는데 사명과 사양이 들어선다.
8: 고모, 우리 둘이 고모한테 인원 드릴 게 있어요.
5: 무슨 일인데? 말해.
7: 고모, 전번에 우리가 경솔해서 괴로우셨을 거예요. 미안해요.
0: 미처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한 덕화가 멍하니 두 형제를 바라본다. 사명과 사양이 덕화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
5: 아니,
8: 고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고모 느낌을 거려도 안 하고 너무 미흡한 데가 많았어요. 우릴 용서해 주세요. 고모, 우리 형제들이 인원해 봤는데 고모 의견을 따르기로 했어요. 고모 하산 대로 할게요.
7: 그래요, 고모. 백년으로 함께 있으세요.
3: 고맙다.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일어나, 일어나. 고마워.
0: 덕과가 사냥이와 사냥이를 이렇게 안아주며 회심의 눈물을 쏟는다. 햇빛 좋은 어느 날 아비와 왕혜양이 사명 사양이를 따라 그들이 고른 묘지를 보러 온다.
9: 확실히 산 좋고 물 맑구나. 명당 자리야.
10: 좋네.
9: 여기를 어떻게 찾아냈어?
10: 친구가 서게 해줬어.
8: 우리 둘이 공동묘지랑 공동묘지는 거의 다 돌아보고 마지막에 여기로 정한 거요.
9: 이제 보니 효자네. 하늘이 굽어볼 거야. 엄숙해. 여기서 희희닥거리면 안 되지.
8: 누나 그만 놀려먹소. 누난 정말 대단하. 누나가 울리면 우린 울고 누나가 웃기면 우린 또 같이 웃자소.
10: 언제 또 사람을 놀렸는데?
9: 울리기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울었어요.
8: 마소 마소 마소. 자 여기요 나와서 잘보 어떠소?
2: 좋아 정말 좋아. 어때요 왕 교수?
10: 좋아.
0: 묘지를 둘러보고 돌아가려던 아비가 아래쪽에 있는 비석 하나를 발견하고 앞서가는 세 사람을 부른다.
3: 아니 아니 이리 와봐. 이봐.
0: 비석엔 남편의 이름이 중간에 씌어져 있고 그 량편에 각각 본처와 후처인 듯한 여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2: 내 보기엔 이러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해?
8: 이래도 되겠소? 그분들이 동의하겠소?
2: 누구 말이야? 이분들 말이야? 저분들 말이야?
8: 당연히 저분들이지. 남들이 무슨 상관이요?
2: 그건 간단해. 집에 돌아가서 번인한테 물어보면 되지.
7: 아니, 그걸 어떻게 물어봐? 벌써 묘지 세 개 만든다고 했는데 또 하나로 한다면 우리가 돈이 아까워서 그런가 하지 않겠어?
8: 마소.
2: 먼저 더 말은 하지 말고 이게 어떤가만 말해봐.
7: 좋긴 좋지. 합장은 같이 묻어야 합장이지. 거머가 동의하겠는지 모르겠어.
2: 그건 간단해. 이제 내가 말할게. 내가 거머 설복할게. 어때?
8: 좋소.
0: 아비가 흡족한 듯 돌아서다가 왕향이 뒤에서 당기는 바람에 깜짝 놀란다.
3: 아이고, 왜 이래요? 놀랐잖아요. 여기서 수상하게.
7: 가자, 가자, 가자, 가자.
3: 또 왜 그래요?
0: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뒷좌석에 앉은 사명과 사양이 계속 수근거린다.

0: 자꾸 이제 와서 이러면.
1: 조수석에 앉은 아비가 묻는다.
2: 무슨 말을 하니? 너 없게 말해. 나도 듣게.
3: 아, 형이 며시를 세게 산다고 했는데 그것도 친구한테 부탁해서 겨우 결정한 거야. 근데 이제 와서 하나만 사겠다고 하니 친구한테 말하기가 딱해서 그래.
2: 말하기 딱하면 다 사면 되지. 왕 교수, 그럼 우리 집에서 하나 사고 그 집에서 하나 사요. 그 집에서도 아까 며지처럼 아버님이 처처 거느리게 해요.
1: 차를 운전하는 왕향이 아비를 보며 도리머리만 젖는다.
4: 당신
2: 왜 웃어요? 되죠?
4: 오케이, 그렇게 하자.
1: 사명과 사양이 그제야 시름을 놓은 듯 마주보며 웃는다. 아비와 왕해양 그리고 사명인의 두 형제가 그 길로 덕화를 찾아간다.
2: 거머!
4: 거머!
1: 허리를 구부정하고 밀가루 반죽을 밀고 있던 덕화가 거실로 나온다.
4: 거머!
2: 아... 왔어?
4: 예.
5: 거머!
4: 거머!
2: 거머, 빨리 와 앉아요. 앉아서 우리 말 들어봐요. 저기 누가 회부할래?
6: 아비, 네가 회부해.
3: 그래요, 누나가 하는 게 좋겠어.
1: 아비가 걸상을 가져다 놓고 덕화와 마주 앉는다.
2: 좋아. 저기 거머, 마주 앉아 얘기할게요. 이렇게 해봤는데 습관됐어요. 내 말 들어봐요. 이런 일이에요. 벙황령 공동묘지 말인데요.
3: 아, 잠깐. 그건 우리가 말씀드려서 고모가 다 알고 있어.
2: 네가 해보해, 내가 해보해. 아님 네가 해.
3: 아니야, 그래도 누나가, 누나가.
6: 참견 말아.
2: 뭘 모르면서? 어디까지 말했지?
3: 봉황령 공동묘지까지요.
2: 참견하지 말아줄래?
4: 됐어 됐어 자기야, 그만하고 빨리 말해. 배고파 죽겠어. 거무가 칼국수 준비하고 있는 게 뭐야?
7: 너희들이 칼국수를 좋아하길래 일부러 준비했어.
2: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지금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먹는 말만 했어요. 말이 돼요?
7: 아이고 됐어, 상준이야. 앉아서 말해.
2: 에이, 참.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배고파요. 짧게 말할게요. 거머, 원래 묘지를 세 개 사기로 했잖아요.
7: 아비야, 그 말하려던 참이다. 듣자니 묘지가 비싸다더구나. 사람 사는 집보다 더 비싸대. 그건 말도 안 되지. 양심 먹이고 돈 버는 사람들 떡보게 하면 안 되지, 안 그래? 묘지를 세 개 사지 말고 두 개만 사는 게 좋겠어.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을 한 대 모셔서 합장해드려. 니들 엄마는 번처인데 당연히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지. 난 그저 그분들 곁에 있으면 된다. 그걸로 족하다. 수아 언니가 생전에 나한테 잘해줬어. 그런 분하고 자리 다투면 안 되지.
1: 수십 년의 고생도 달갑게 받아들이며 한없이 양보하고 배려하는 덕화의 모습에 아비의 눈가가 또다시 붉어진다. 감동된 사명과 사양이 그 마음을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를 발견한 아비가 바로 묻는다.
2: 둘이 또 생각 바뀌었어?
6: 누가 생각 바뀌었대?
2: 근데 고개는 왜 끄덕여?
6: 응? 네가 끄덕였어?
3: 아니요.
2: 끄덕였어. 부인할래?
4: 아, 둘이 감동해서 그러지.
6: 맞아. 넌 감동 안 돼?
2: 당연히 감동되죠. 오빤 감동 안 돼?
4: 감동되지. 정말 감동. 고마.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착하셔.
7: 아이고, 뭐가 훌륭하고 뭐가 착해. 나도 처음엔 불쾌했고 애들을 원망했어.
6: 네, 그래요. 우리를 원망할만 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3: 맞아요.
2: 됐어. 자비평은 그만하고. 고마,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7: 무슨 좋은 소식인데?
2: 지금은요, 새 방법이 유행되고 있어요. 세 사람의 사진을 한대 넣고 세 사람 이름을 같이 써요. 서로 사이좋게 얼마나 좋아요.
7: 그런 것도 유행이 되니?
2: 그럼요. 왜 거뭘 속이겠어요? 아니면 이제 칼국수 먹고 우리 한거 같이 가볼래요?
7: 이런 좋은 일도 다 있다니. 내가 득을 본 게지. 너무 좋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는 덕화를 바라보던 사명인의 형제가 아비를 향해 엄지를 내밀어 보인다. 드디어 비석이 세워지고 강덕봉리와 왕정민의 식구들이 함께 묘지 앞에 모여선다. 정판장의 이름이 가운데 새겨지고 그 오른쪽에 어머니 왕수아라는 글씨가 새겨진 동시에 정판장 왼쪽 이름에 어머니 강덕화라는 글씨가 빨간색으로 새겨져 있다. 흐르는 세월 속에 그리움으로 남아버린 그 이름 앞에서 모두가 비석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린다.

0: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이야기 12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염견 조선호 라디오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8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